0: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서울 잠실동을 비롯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는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5: 윤지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4: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3: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어제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회견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 안 가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 파악 등을 진행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이틀째 의원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실 개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을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을 이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관인들에게 사전 통보나 재소집 절차도 없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담긴 투표함을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빼오면 휴지통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 를 이어가며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두 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2: 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1: 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에 언제 출석합니까?
2: 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출범 102일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 앞서 종합특검은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구속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포승줄을 차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발해 공개 소환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 곧바로 조사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조사가 예정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2: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인데요. 특검은 이런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미국 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에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같은 의혹에 연루돼 한 차례씩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종합특검은 다음 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소환조사를 통해 반란 혐의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선거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중량감이나 정치적 자산에 비해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탄핵 이후 첫 현장 유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5: 박근혜 전 대통령
4: 주신다면
3: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면담 등의 측면 지원으로 시작해 결국 유세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6: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5: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3: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울산이나 강원 등 고수 강세 지역도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고 두 사람이 모두 찾았던 부산 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 재보궐까지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가 박민식 후보 득표율은 15% 정도. 보수 후보가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45에서 50% 정도는 얻었던 지난 20일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반발 심리를 넘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기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조롱엔 막장, 폐륜과 같은 단어를 쓰며 논쟁을 이끌었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도 SNS 등을 통해 장특공제와 같은 부동산 쟁점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는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당

0: 등의 공세 소재 공소 취소를 연상할 만한 언급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1: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2: 예.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2: 예.
1: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0: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나 2030 세대의 반발을 불러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 참여나 지나친 정치공학적 행보라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이번 선거 성적표를 두고 여야 모두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논란이고 국민의힘에선 선거 결과에 별 기여를 못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4: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 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였던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5: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6: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4: 그리고 4년 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자리 12개를 가져왔습니다.
7: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4: 숫자로만 보면 대승이지만 이기고 도친 선거라는 평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빼앗겼고 재보궐선거에선 의석 4개를 야권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는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를 두고 누적된 불만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선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비당권파가 선거 책임론을 파고들면서 두 달여 뒤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8: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6: 종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이제 종합 평가를 받겠지요.
4: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맡아 집중 유세를 벌인 지역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9: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4: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선거 기간 잠잠했던 내용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10: 우리 당이 쇄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6: 국민의힘
10: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4: 장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언급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고리로 한 선관위 때리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 특정 투표소에서만 이렇게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 장동혁
11: 것도
6: 국민의힘
11: 저는
6: 대표입니다.
11: 사실상 선관위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6.3 지방선거가 완벽한 승자 없는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늪.

0: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의 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오후 시간대엔 오존 농도 또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노후지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중동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이후로 시흥휴게소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간 길은 한남에서 반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차간거리를 좁히는데 천안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간 뒤쪽으로 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모두 앞에 26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에 교통량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토요일 아침 같지만요, 오늘은 달력에 적힌 글자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해질 묵념의 시간도 함께 기다리면서 이 시간도 시작해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올리비아 웡의 목소리입니다.

0: 훌라 하게 될걸. 파리인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동시에 울리니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 묵념에 참여해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헌신과 희생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애쓰신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 함께 되새겨봐도 좋겠습니다. 또 TV로 생중계되는 현충일 추념식 현장 소식도 YTN 뉴스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YTN 라디오와 함께 6월 6일 현충일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 또는 YTN 라디오 앱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며칠 전에 그릴 오븐기를 샀어요. 다양한 요리를 해먹고 있습니다. 생지빵도 구워먹고 바베큐 폭립도 해먹고 우리 애청자분 사진과 함께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집에 새로운 이런 기계 하나 딱 조리기구 드리고 나면 갑자기 막 요리할 맛도 나고 청소도 괜히 주방 청소도 더 깔끔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물건 하나로 기분 전환하시면서 또 주말 아침을 잘 보내고 계시군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아소스테마 그리고 댐 양키스의 하이 이너프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오전 9시 36분 흐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음악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합정동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고속버스와 반대편에서 직진을 하던 테슬라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를 몰던 남성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6명도 다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장소에서 2.7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를 하다가 황색 전멸 등 신호체계인 사거리를 지나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과속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주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구글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 매달 약 1조 4천억 원을 내고 스페이스X의 대규모 연산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달 AI 기업 엔트로픽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으로 계약 기간 총 수익은 약 47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위스콘신주 치페와 폴스를 찾아 농업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아주 강력하거나 그 반대일 것이고 합의 서류거나 아주 강경한 방식일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곧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종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향후 60일 동안 핵협상을 하는데 이란과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은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권진원의 분홍 자전거, 장필순의 방랑자 두 곡 듣고 오죠.

권진원 분홍 자전거, 장필순의 방랑자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인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금값이 급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3.1%가 내린 1온스당 4,36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날 하락으로 인해 연초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국제 은 가격도 급락하면서 은 현물 가격은 6.8%가 하락한 1온스당 68.8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집계 결과 미 동부 시간으로 5일 낮 12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하루 전보다 약 6%가 하락한 59,7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24년 11월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6,210.5달러와 비교하면 52% 하락한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매집 기업인 스트레이티치의 비트코인 매각과 함께 가상화폐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자금 유출 등이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락으로 이더리움도 12% 이상 하락해 1,600달러 아래로 주저앉았고 리플과 솔라나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 북한 국빈 방문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나도록 주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현재 시간으로 5일 시 주석의 방북 목적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도 있다며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만나게 해 북러 밀착을 약화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앱 채팅창에 달콤 시나몬님이 지금 노래 제목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답글 통해 선곡된 노래 알려드렸습니다. 주말 뉴스앤뮤직 선곡표는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지난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께 YTN 라디오 홈페이지 통해 또 저희가 업데이트,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말 뉴스앤뮤직 선곡표 확인하시고 마음에 들었던 음악 있다면 확인하시면서 차곡차곡 여러분들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249번님, 날씨가 많이 덥네요. 계산해서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2855번님도 방송 함께 듣고 계시다고요. 뉴스앤뮤직은 10시 20분에 계속됩니다. 10시 뉴스앤뮤직도 제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YTN 라디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 오전 10시에는 현충일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1분간 묵념 사이렌과 함께 현충일 기념식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생중계로 전해드리는 현충일 추념식 현장 소식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0: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거리마다 조기가 개양된 현충일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고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햇볕 차단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전과 광주 29도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1시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주문터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고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나트목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계양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때문에 3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북녘에 동참해 순국 설렵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6: 네, 추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분위기 보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의 주제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고요. 지금은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지금 10시가 지났는데요. 1분 동안 전국의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추념을 할 수 있는,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네, 오늘 추념식의 주제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지난해 9월에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구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경 이재석 경사 유족과 또 가평 육군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 그리고 6.25 전사자 유가족 등이 특별 초청이 됐습니다.
6: 네. 자, 추모는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다시 연결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소식 계속 보겠습니다. 12대4로 끝난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두고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5: 여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논란이고 야당에서는 선거 결과에 별 기여를 못한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였던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8: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9: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7: 그리고 4년 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자리 12개를 가져왔습니다.
10: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7: 숫자로만 보면 대승이지만 이기고 도친 선거라는 평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빼앗겼고 재보궐선거에선 의석 4개를 야권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는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를 두고 누적된 불만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선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비당권파가 선거 책임론을 파고들면서 두 달여 뒤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1: 당대표가 모든 정책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9: 정용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맡아 집중 유세를 벌인 지역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7: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선거 기간 잠잠했던 내용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13: 우리 당이 쇄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9: 박정훈 국민의힘
13: 이번 지방선거가
9: 의원입니다.
13: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7: 장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언급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고리로 한 선관위 때리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4: 특정 투표소에서만 이렇게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저는 사실상
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 6.3 지방선거가 완벽한 승자 없는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선거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5: 이들이 가진 중량감이나 정치적 자산에 비해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6: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탄핵 이후 첫 현장 유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7: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9: 박근혜 전
17: 주신다면
16: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면담 등의 측면 지원으로 시작해 결국 유세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8: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의
9: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16: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울산이나 강원 등 보수 강세 지역도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고 두 사람이 모두 찾았던 부산 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 재보궐까지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가 박민식 후보 득표율은 15% 정도. 보수 후보가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45에서 50% 정도는 얻었던 지난 20일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반발 심리를 넘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기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조롱엔 막장 폐륜과 같은 단어를 쓰며 논쟁을 이끌었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도 SNS 등을 통해 장특공제와 같은 부동산 쟁점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는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 소재 공소 취소를 연상할 만한 언급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19: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20: 예.
19: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20: 예.
19: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16: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나 2030 세대의 반발을 불러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5: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 참여나 지나친 정치공학적 행보라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으로 홍대 일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5: 예정이 없던 2차 치킨집에서는

0: 보겠습니다.
1: 막내 아, 고기 열심히 구웠어.
2: 이광모 LG그룹 회장입니다.
0: 이혜진 의장이 한국식 쌈 싸먹는 법을 알려주자 황 CEO가 따라 먹었고 식당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젠스당은 고코리아를 건배사로 외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또 회동 중에도 시민들의 촬영과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지난해 깐부 회동에 이어 친근한 모습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시민들 앞에 선 젠스당은 찹쌀 도넛과 꽈배기, 식혜까지 한국 대표 간식을 나눠주며 특유의 쇼맨십을 보여줬습니다.
2: 우리들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PC방처럼 말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0: SK하이닉스의 HBM을 과자로 만든 HBM 칩을 두고 농담도 이어졌습니다.
2: 이 집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저는 HBM이 더 필요합니다.
0: 삼겹살 회동 뒤 계산은 식당 안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모두 이혜진 의장이 네이버페이로 결제했습니다.
2: 이혜진 의장이 여기 있는 모든 테이블을 다 계산했습니다.
0: 이후 네 사람은 예정에 없던 2차 장소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딸 메디슨 황뿐 아니라 부인과 미래 사위까지 함께한 자리에서 위스키를 나누면서 사업 파트너 이상의 우애를 터졌습니다. 흥이 오른 황 CEO는 자신의 방안으로 파트너 회사들의 주가 역시 오르기를 바란다며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젠슨항을 보려는 사람들로 홍대 입구 번화가는 여느 금요일보다 더 많은 인파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젠슨항은 오는 8일 LG와 네이버 사옥에서 구광모 회장, 이혜진 의장과의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이틀째인 오늘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녹화에 참여합니다. 황 CEO가 국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시대에 대한 통찰, 미래 인재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내일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한국 야구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김택진 대표가 이끄는 NC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AI 게임 개발과 디지털 휴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황 CEO 7달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깐부 회동에 이어 이번엔 형님 회동을 가졌는데요.
4: 네, 한국을 위해 깜짝 선물을 갖고 왔다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경제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5: 네, 반갑습니다.
3: 네. 자, 젠슨황 CEO 이번에도 뭐 입국할 때부터 아주 관심이 뜨거웠는데 방한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5: 네, 젠슨황 만지기만 해도 주가가 폭등하고 황금이 생긴다는 그냥 마이더스의 손, 그 젠슨 왕이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특히
2: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5: 2월 30일 날 삼성동 깐부 회동에서 이 한국인 이재용 회장 또 정의선 회장 등과 만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 이후부터 반도체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두 번째로 오는 이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이 또 한 번에 한국의 반도체 랠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큰 기대를 모았고 김포공항에서부터 사람들 인산인해로 그래서 홍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교동, 서교동을 종횡무진하면서 한국 국민들과 정말 뜨거운 한국과의 만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것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본인이 뭐 인기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은 사업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삼겹살을 먹었다 또는 그 안에 치킨을 먹었다는 것은 화제성으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무슨 내용을 털어놨느냐. 그런데 지금 젠슨 황이 오는 날 젠슨 황 뉴욕 증시에서 젠슨 황 주가는 지금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젠슨 황 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주가들 젠슨 황 오는 날은 대폭 떨어져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세간에서 금융시장에서는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4: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경제 분야 관심이 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특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사인 요청에도 특별히 이제 친절하게 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세계 시총 1위 CEO의 친근한 모습이

0: 쇼맨십으로 봐야 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1: 저는 제가 아는 젠슨 황, 저는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30여 년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 천성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고개 친화적입니다. 이분이 대만에서 태어나서 조기 유학을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했는데요. 그 유학한 학교가 아주 그 정말 주목할 만한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들, 문제가 있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만 골라서 모으는 사립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하나 정도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젠슨 황을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6년간 중고등학교를 다닌 6년 동안 젠슨 황 본인이 직접 회고한 바에 따르면 맨날 맞고 컸대요. 문제아들에게 맞고 컸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 전략을 익혔다는 것이 젠슨 황의 얘기입니다. 자, 보통 맞고 크면 자기도 같이 폭력성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로 빠져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젠슨 황은 절대로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모든 사람한테 잘하자. 그래서 사실 젠슨 황의 저 어떤 얼핏 보면 쇼맨십 같지만 저분의 친화적인 모습, 이것은 과장되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 저는 천상이라고 보고 그것이 오늘날 엔비디아를 키우는데 원동력이 됐다. 아주 덧도 보도 못하는 덧보잡의 게임 회사였잖아요. 그게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데는 그 CEO의 아주 놀라운 인성, 놀라운 시장 친화력이 작동했다. 그것이 서울에서 또 홍대 입구에서 마음껏 발휘됐다. 우리 재계 총수들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중대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2: 네, 쇼맨십이 아니라 타고난 따뜻한 인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또 좀 나오셨는데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뭐 한국 예능 녹화도 자리 잡혀 있고 또 시고도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일정은 뭘까요?
3: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네이버 제2사옥 방문 일정이 사실 관심이 갑니다. 왜냐면 이번에 젠슨 황이 와서 그 삼겹살집 회동을 할 때도 이제 네이버 의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와 네이버 간의 협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의 제2사옥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최신 기술, 뭐 피지컬 AI 같은 최신 기술이 그 집합체이고 이 테스트베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젠슨 황이 방문을 해서 네이버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을 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이버 제2사옥 방문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이 갑니다.
4: 네,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큰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참석자 면면이 단순한 친분은 아닐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연결구도를 조금 짚어주신다면
1: 그렇습니다.
4: 어떠십니까?
1: 문제 핵심을 꼭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누가 만나서 술 먹고 소주 먹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중요합니다. 자, 이 어저께 만난 사람들, 우리 측에서 나간 우리 재계 총수들이 모두 세 분이었죠. 네. 자, 지금 주목을 끄는 인물 최태원 회장은요, 사실 SK 하이닉스 9년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맹 관계를 맺었고 이번 이 젠슨 황이 대만에서 왔는데 대만 GTX 행사란 곳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걸 동맹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뉴스가 결국은 구광모 LG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회장이고요. 또 하나 인물이 지금 어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일 야구장에 나타날 박정원 두산 요 세 분인데요. 이 세 회사와의 새 동맹, 이게 지금 앞으로의 엔비디아와 한국과의 관계, 또 한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2차 혁명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거거든요. 자, 결론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G는 로봇입니다. 예. LG는 생활 로봇. 지금 LG 생활 로봇 엄청난 적자인데요. 그래도 지금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로봇에다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집어넣어서 휴머나이드 로봇 만들어보자. 이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것은 엔비디아와 한국 문제를 넘어섰어요. 인공지능 세계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들여다보는 그 생성형 챗GPT 이런 시대에서 걸어다니는 인공지능 시대로 한국의 로봇과 엔비디아의 AI가 합치면 세상의 지평이 바뀝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네이버. 네이버라는 회사는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0: 그래서 회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네이버 검색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고 엔트로피한테 물어보면 되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더 잘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심각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기능을 토대로 그것을 막 각종 사업에 연결을 해서 네이버 마케팅이라든지 별의별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완전히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이 엔비디아를 여러 번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네이버가 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껴안아야 되는 예. 그런 기업의 절박한 심정이 하나 있었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엔비디아의 이 인공지능 나오는 것을 반도체를 가지고 계속 인공지능 교육을 많이 시키고 확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그걸 확산시키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오픈 AI 또 엔트로픽 같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 회사들이 이 엔비디아 전순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맞는 자기의 독점력이 있는 하여튼 새로운 AI 팩토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양쪽이 뜻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와서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같이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네이버의 세상도 바꾸고 엔비디아의 지평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러니까 네이버로서는 운명을 건 한판 승부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평 확대라는 것은 매우 주목을 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번 회동이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형님 회동을 매디슨 황, 그러니까 젠슨 황의 딸이 기획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매디슨 황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매디슨 황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하고 로보틱스 마케팅 부분의 수석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그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는 반면에 딸인 매디슨 황 같은 경우는
1: 말씀 좀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3: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고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고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이 바치신 모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삶을 바치셨습니다. 호국 영령들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포연을 해치며 싸우셨습니다. 민주시민들께서는 총칼을 앞세운 독재의 폭력과 맞서며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냈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입니다.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또 장차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우와 보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1년 전 현충일 이 자리에서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을 떠나보낸 배우자분들께서는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에도 최선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모두를 위한 이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과 해양경찰, 교도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께서는 오늘도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재해 부상 군경 7급까지 모두에 대해서도 부양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우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점은 확고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마다 우리 대한 국민들께서는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 정신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뚜렷하게 하루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 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함께 뭉치는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나라,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70일의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4: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과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낮에는 29도까지 더 오르며 덥겠습니다. 분당 수서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탄천 2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복정에서 탄천 1교를 지날 때까지 밀리고 있고 2구간 지났는데 21분이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여의 2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신탄진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데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중에 있고요. 안산에서 순산터널, 발안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모두 앞에 20km 구간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Music. News and music.
1: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10시대 이번 타임은 최신 가요로 함께할게요. 첫 곡 바로 띄워드립니다. BB의 범퍼.

0: 감사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 에드피아.
7: 10시 뉴스앤뮤직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 생중계로 전해드리면서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짧고 굵게 최신 가요 즐겨보고요. 또 이어지는 11시 뉴스앤뮤직은 온전히 또 음악과 뉴스 누려보겠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영지의 로봇.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굳은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을 다시 되새기며 강력한 안보와 인류 보훈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며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이영재 로봇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곡 만나봅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비비비, 토마토맛의 머쉬룸 하우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시진핑 중국과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두고 중국 측이 관영 매체를 통한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대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는 오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번 방북이 중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과거 북중 관계를 표현했던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라는 수식어를 거론하면서 양국 간의 연대가 한층 깊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가 방한 이틀째인 오늘은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노코에 참여합니다. 황 CEO가 국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시대에 대한 통찰, 미래 인재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내일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한국 야구 팬들과 만납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에서 뛰는 이정후가 자신의 빅리그 연속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또 새롭게 썼습니다. 이정후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몸에 맞는 공 1개와 득점 1개를 곁들였습니다. 5회 무사 1루에서 시즌 14호 2루타를 때려내며 이정후는 13경기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4회 6점, 6회 7점을 뽑아낸 샌프란시스코는 컵스를 18-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10시 때 한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혁오의 Y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엔 구름만 간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차츰 기온을 끌어올리겠고요. 전국의 자외선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더불어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양화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이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계속해서 정체 구간이 늘어나는데요.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잠원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 사이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21km 구간에서 쭉 밀리고 있고, 남청주에서 신탄진, 대전터널에서 비룡, 도동 일대로 10km 구간이 더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모두 앞에 30km 구간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덕수산패에서 서종 사이가 정체 두드러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봉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2: 네,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일부가 내부에 고립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여든 인파는 캄캄한 밤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한 반출 봉쇄로 지연됐던 개표가 겨우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오전부터 개표소로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는 경기장을 둘러싼 채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기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위대가 우르르 몰려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도 시위대에 의해 한때 고립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 30명가량은 여전히 나오지 못한 채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3: 현재 개표소에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할 투표함 380여 개도 보관돼 있지만 경기장 봉쇄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투표소에서처럼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 시위대 역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또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2: 이 중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까지 선관위 행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6: 기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5: 대조 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7: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

0: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 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 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2: 선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퇴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도 꼬박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떠밀리듯 열린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허철훈 사무총장과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5: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4: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최소 열흘 동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6: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적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3: 노 위원장 사의 표명 직후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소 이송이 늦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무려 46시간 만에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2%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고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며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8: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과천 중화선관위에도 달려가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8: 참관인 없이 이동한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를 끝나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혔습니까?
7: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헌정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에 대통령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스타벅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라 그렇게 막말을 했느냐며 이중잣대를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도저히 못 가할 수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운영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 참가자들로 이틀째 봉쇄되면서 오늘 근처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의 입장 동선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위버스 콘서트 주최 측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늘 오전 공지를 내고 패스 이용객의 입장 팔찌 배부처를 기존 핸드볼 경기장에서

0: 통했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 첫날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자켓 대신 짙은색 자켓과 흰색 바지의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난 황 씨. 깜짝 선물이란 말로 한국 기업들과 투자 협력 발표를 시사하면서 시작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2: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1: 특유의 환한 미소를 장착한 황 CEO는 밀려드는 사인과 기념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탱선지는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e스포츠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자리에서 황 CEO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2: 제 친필 사인과 페이커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세계에서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보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5대 역풍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에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2: 한국의 제 파트너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또 이렇게 놀라운 하늘을 보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1: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배경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네, 들으신 대로 젠슨 황 CEO 방한 일정이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 출연부터 프로야구 시구, 또 게임업계 회동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자, 오동건 기자, 젠슨 황 CEO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3: 네, 젠슨 황 CEO는 어젯밤 늦게까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회동을 가졌습니다. 황 CEO는 입국 이후 T1의 페이커를 만난 이후 이어 저녁 만찬 회동까지 바쁘게 일정을 소화한 만큼 둘째 날인 오늘 일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확인된 일정은 국내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더블럭 녹화가 유일하며 완전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 CEO가 국내는 물론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화에서는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산업의 미래 인재상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오는 10일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0: 네, 그럼 내일 이후 일정과 귀국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3: 네, 젠슨 황이 대중과의 접촉을 즐기는 만큼 내일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CEO는 내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섭니다.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대 AI 연구진과 만나고 LG그룹과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슨 황이 입국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 LG 현대, 네이버, 우리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좋은 파트너이고 너무 잘해줬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3: 또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경영진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국내 AI 개발과 디지털 휴먼, 피지컬 AI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CEO는 모든 일정을 마친 뒤 8일 늦은 오후 또는 9일 오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1: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 오세훈 당선인이 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 보유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출구조사 발표 직후 착잡했던 오세훈 캠프의 분위기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늦게 개표가 시작된 송파구의 표심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이 오선고지에 오르면서 민간주도 공급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쏠리고 있습니다. 거론됐던 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와 관련해선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기간만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또 보유세 부과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상황이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강남권 일부 지역은 조정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실수요 유입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싸늘한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3: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4: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3: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2: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강도와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인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경우는 하남 쪽으로 중부 1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남이 쪽으로는 호법에서 모가, 진천터널 부근, 서청주에서 남이 사이로 정체를 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부근에서도 잠깐 서행이고 이후로는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주춤하고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양화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동작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는 집회로 인해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 하위 3, 4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1, 2차로만 부분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휴식이 되는 다양한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은 맥스웰의 노래 준비했어요. 함께 들어보죠. Something, Something.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의 뮤직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날 오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노래들 그리고 중간중간 주요 뉴스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합니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 계절 여러분들의 생생한 소식들 전해주신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양한 팝들, 최신 팝들 위주로 쭉 선곡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또 떠오르는 노래들 있으시다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이 준비됐습니다. 먼저 2449번님. 무더운 현충일입니다. 시원한 수박 주스가 생각나네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니까요. 날이 좀 덥죠. 오늘 서울은 28도 그리고 남부지방은 30도 훌쩍 넘어서 엄청 더울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 뭐 비 예보도 없기 때문에 계속 무더운 날 이어질 텐데 진짜 요즘 마트에 가면요. 수박 많아요. 그리고 수박 앞에서 통통통 두드리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제철 여름과일 드시면서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9849번님 시카고의 Love Me Tomorrow 신청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이네요. 더위를 우리 2449번님보다는 좀 덜 타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막 뜨거워지기 전에 그래도 나무 그늘 있는 데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앤뮤직을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계시는 3025번님 도저히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는 건 힘드네요 하시면서 직접 만드신 이모티콘을 선물로 문자로 넣어주셨는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귀여운 사진들과 이모티콘들 보면서 저와 제작진이 함께 힘내고 있답니다. 자, 청해주신 노래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띄워드릴게요. 무더운 이 오전을 노래로 시원하게 날려보시죠. 2449번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9849님 신청곡입니다. 시카고의 Love Me Tomorrow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시카고의 Love Me Tomorrow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호송 차량이 나타나자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오늘 조사하는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국정원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운영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 참가자들로 이틀째 봉쇄되면서 오늘 근처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의 입장 동선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위버스 콘서트 주최 측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늘 오전에 공지를 내고 패스 이용객의 입장 팔찌 배부처를 기존 핸드볼 경기장에서 88 잔디마당 앞 메인 게이트로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서 팔찌 배부를 포함해 타투 스티커 체험존 등을 운영한다고 공지를 했지만 장소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공식 행사 지도에서 핸드볼 경기장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의 제한적인 군사 충돌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시간으로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경 드론 4기를 즉각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상 교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고르쿠와 게슈섬에 위치한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 군 당국 역시 자국의 방공망을 가동해 정체불명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6월의 첫 주말이자 6월 6일 현충일 휴일에 함께하고 있는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 두 곡도 띄워드릴게요. 프랩의 One Day in the Sun, 올리비아 로드리고 The Cure.

프랩의 One Day in the Sun,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자 2면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동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시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도 오늘 오전에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방북 때는 시 주석이 노동신문에 북중 친선을 계승해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자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내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별도의 논평이나 기고문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6월 6일 조선소년단 창립 80돌을 맞아 다양한 기념공사와 체육 경기가 열렸다면서 소년단원이 국력 강화에 기여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수령을 향한 대를 이은 충성을 주문했습니다. 조선소년단은 만 7살부터 14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청년 동맹사나 관제 조직으로 1946년에 창립돼 현재는 300만 명 안팎의 단원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해변에서 여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표류 중인 2명을 구조했고 30대 여성 1명은 심정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진을 찍다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뉴스 앤 뮤직 여러분들과 다양한 장르 음악들 함께했습니다. 6839번님,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레네요 하시면서 이 설렘 라디오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자 전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은 뉴스 앤 트롯으로 함께합니다. 또 여러분들 듣고 싶은 트로트 음악 성인가요 있으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해서 다양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하우스 투어, 레이디 가가의 쉐이프 오브 더 우먼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개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며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에 맑고 깨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도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체온 조절은 잘해주시고요.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일교로 못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월릉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대교와 한강대교가 각각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들은 하행선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가 이번엔 개표소를 봉쇄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경기장 일부가 시위대에 가로막히면서 K-POP 공연 운영 동선도 조정됐습니다.
3: 출범 100일을 넘긴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출석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것이라며 친일 부당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경찰 등 이른바 제복 시민에 대한 마땅한 예우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방한 첫날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의 치킨으로 이어지는 불금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내일은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AI 동맹을 겨냥한 광폭 행보가 이어집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 개표는 이제 모두 끝났지만 그 여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 투표소를 막았었던 시위대가 이번엔 개표소를 둘러싸고 이틀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4: 네, 송파구 개표소가 차려진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3: 네, 뒤로 시위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이곳 경기장에는 출입구가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이 경기장을 빙 둘러싸고 모든 출입문마다 수십 명씩 포진한 상태로 현재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출입문 앞에서 선관위 해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시위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시위자들이 점점 더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입문을 지키던 경력은 어제와 비교하면 조금 줄었는데 시위대가 체육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거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하던 시위대는 어제 오전 10시 개표가 시작된 이곳 개표소로 이동해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지 등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 네, 개표는 이제 다 끝난 상황인데 투표함이 그럼 아직도 개표소 안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4: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가 관할하는 투표함 전체 380여 개가 아직 여전히 저 경기장 안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어제 오후 3시 개표가 끝난 뒤로 21시간이 되도록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면서 투표함이 35시간이나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고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를 강제 이동시킨 다음에야 투표함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 개표소도 교착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후부터는 바로 옆에 있는 체조경기장과 잔디마당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이번엔 투표 부적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요?
4: 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당일, 선거 당일 한 시민단체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배당 나흘 만인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노 위원장 등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말에도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고발한 사건도 현재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네, 잠실 투표소를 비롯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모두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인데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던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7: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6: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네,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된 뒤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3: 이 중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도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까지 선관위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9: 기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8: 대조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10: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8: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종일 개표소와 선관위를 오가면서 항의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통상 일정 네 글자로 지방선거 이후 두문불출 자행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개표소에 나타났습니다. 잠실 제2투표소에 묶여있던 투표함이 대치를 뚫고 이동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에도 찾아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12: 무엇이 급하길래

0: 민주당 역시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이다. 국정조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선거 공세 등에 대해선 법과 절차로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 울타리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나 검증이 없었던 선관위를 바로 세울 때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도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0일의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동체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3: 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2: 네, 지금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쯤 후송 차량을 타고 이곳에 도착해 지금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합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후송 차량이 등장하자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긴급 상황을 대비해 집회 장소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지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오전에 이곳 현장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혐의를 억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난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출범 102일 만에 처음인데요. 앞서 종합특검은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2: 네, 오늘 조사가 예정된 부분이 이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이라고 하던데요. 이 의혹도 좀 자세히 짚어보죠.
3: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인데요. 특검은 이런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미국 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같은 의혹에 연루돼 한 차례씩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데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해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종합특검이 다음 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군 헌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경기를 휴대한 국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소환조사를 통해 반란 혐의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2: 네, 2차 종합특검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를 언제쯤 소환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 종합특검이 다루는 의혹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씨

0: 사람을 직접 겨냥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진척이 가장 빠른 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는 혐의입니다.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종합특검의 1호 구속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심사받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2: 평안부 예산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혐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3: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0: 특검은 김 씨가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김씨 지시로 관저에 각종 추가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와 관련해 디올 의류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씨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현재 확인해서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특검은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보고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던 수사팀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미 대부분 마쳤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의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무마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조만간 관저 의혹과 관련해 먼저 김 씨를 부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오르며 덥습니다. 전국 하늘 맑고요. 비 소식도 없어서 주말 즐기기는 좋은 날씨인데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5.5도, 대구 26.4도, 광주 2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워서 실내에 계신 걸까요? 도로 위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마포와 용산, 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서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작업 중입니다. 일산 쪽은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광화문에서 집회 중인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아면세점에서 시위회까지 전차로를 막고 진행 중입니다. 반대 차로로 나눠서 통행 중인데 3시부터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동아면세점에서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서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는 경로가 있고요. 종로 4가와 원남동 사거리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가는 경로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 앤 트롯.
1: 토요일 오후 12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낮 시간대 함께할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오늘은 초여름 햇살이 좋은 날이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이 당연하게 주어진 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할 날인데요. 제71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하는 마음 잠시라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찬록담의 제3한강교.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을 쳐쳐.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앤 트롯 첫 곡 철록담의 제3한강교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벌써 많은 분들이 출석 인사 남겨주셨어요. S010109님, 파란수국님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신청곡과 사연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앱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쪽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절기 경칩이나 입춘, 입동 같은 건 익숙하지만 여러분 망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이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입니다. 한자로는 까끄라기 망씨 종자를 써서 벼나 보리처럼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에 좋은 시기를 뜻하는데요. 그만큼 본격적인 여름 농사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즘 햇살도 더 강해지고 낮도 길어졌는데 절기 매직이라는 말에 걸맞게 여름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망종이라는 이름처럼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보는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두 곡입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허찬미 토요일 밤에.

미의 토요일 밤에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동체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의 제한적 군사 충돌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드론 4기를 즉각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상 교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고르쿠와 게슘 섬에 위치한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 군 당국 역시 자국 방공망을 가동해 정체불명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이란의 마지막 버티기 국면으로 평가하며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토요일 12시 뉴스앤트롯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여인, 바다에 풍덩하고 싶은 날씨네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660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 이 문자를 보다 보니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여름 휴가철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휴가 계획 다들 슬슬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은 날씨라고도 하셨는데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 보이겠습니다. 9849번님은 박정식의 천년바위 신청합니다. 평택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강변길에 나무를 잘 심어놔서 그런지 그늘에서 걸을 수 있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늘길로 산책을 하고 계시네요. 초여름에 이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 벤치에 앉아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게 되던데 9849번님 산책하시다가 또 쉬시고 그렇게 여유로운 오후 보내시면 좋겠네요. 청해 주신 음악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박정식의 천년바위 먼저 들으시고요. 오승근의 미운사랑, 이용 미안해 당신까지 세 곡 이어집니다.

네, 먼저 신청곡 함께 들으셨죠? 박정식의 천년 바위, 그리고 오승근의 미운 사랑, 이용의 미안해 당신까지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호송 차량이 나타나자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담화문을 내고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틈을 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처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관리 실패라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당장 손을 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음모론자들의 허구적 부정선거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참정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뒷번호 3665번 쓰시는 분이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늘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아드님이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신가요? 3365번 쓰는 우리 어머님이 소중한 아들 생일 너무나 축하하고 사랑하고 또 언제나 아들 편에 서서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사랑의 뒤에 든든하게 받치고 있으면 심각하고 어려운 세상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좀 더 가볍게 또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현재 시각 12시 51분 4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뉴스앤트롯은 정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정화의 당신 때문에 베이로의 오빠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문자창은 계속 열어놓고 있을게요. 샵 0945번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세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New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볕도 강해서 자외선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양산이나 선글라스로 피부와 눈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작업 중인 곳이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정체 처리 중이고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강남 쪽 정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 보입니다. 동부간선 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원릉분기점에서 군자교 구간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 북부간선 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정체 보입니다. 충청권 정체 많이 늘어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2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뉴스 와이드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일부는 내부에 고립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여든 인파는 캄캄한 밤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함 반출 봉쇄로 지연됐던 개표가 겨우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오전부터 개표소로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는 경기장을 둘러싼 채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기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위대가 우르르 몰려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도 시위대에 의해 한때 고립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 30명가량은 여전히 나오지 못한 채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3: 현재 개표소에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할 투표함 380여 개도 보관돼 있지만 경기장 봉쇄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투표소에서처럼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 시위대 역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연일 계속되면서 선관위를 겨냥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2: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투표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빚어진 선거 당일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수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6개 시민단체도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친 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2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가 안 가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 파악 등을 진행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해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기구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과 불법이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낼 게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과 직원들까지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담화문을 내고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2: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적 사태 틈을 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관리 실패라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당장 손을 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음모론자들의 허구적 부정선거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참정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굳은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을 다시 되새기며 강력한 안보와 인류 보훈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당권 도전으로 공석이 될 김민석 총리의 후임 지명부터 한 달 넘게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 물색까지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 취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광역단체장 5대 12에서 12대 4로 구도가 바뀐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탄탄한 지방 권력을 토대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 성과 내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8: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7: 우선 이를 위해 내각 쇄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석이 될 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아 역할을 인정받으며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40년 직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지만 정 장관이 1%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 실장 차출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로운 총리 지명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청와대 참모진 변화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직에 낙점되면 2기 청와대 조직을 이끌어갈 후임 비서실장 발탁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비전인 AI 3대 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 달 넘게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채우는 것도 선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8: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첨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습니다.
7: 민정수석과 홍보소통수석 등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1년간 함께 달려온 일부 참모진 교체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0: 선거에서만 다섯 번째 도전, 출구조사까지 접전이 예고되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45.05%의 득표율로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 너무 잘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2: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 주십시다. 우리 대구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야가 서로 심있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서비스로의 정치의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0: 이변은 없었지만 변화의 조짐은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대구 기초의회 131석 중 48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접전을 펼치며 대구에서도 정치적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3: 지금보다 더 험한 험지였습니다. 그때는
2: 안경환
3: 유당이라고 한 빨갱이고 공산당이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좋아진 거고요. 한 발 한 발씩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0: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 안동에서도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등 경북 지역의 정치적 변화도 주목받습니다. 특히 사상 최초로 녹색당 소속 시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장벽은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주 대신 경쟁을 바라는 지역 민심은 이미 보수의 심장에 변화의 불씨를 피웠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방한해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PC방에서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나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요. 또 대기업 총수들과는 삼겹살 회동을 했습니다.
5: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자켓 대신 짙은색 자켓과 흰색 바지의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난 황 CEO. 깜짝 선물이란 말로 한국 기업들과 투자 협력 발표를 시사하면서 시작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6: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7: Korea.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5: 특유의 환한 미소를 장착한 황 CEO는 밀려드는 사인과 기념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탱선지는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e스포츠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자리에서 황 CEO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7: 챔피언 사인과 페이커 선수 사인이 들어간 세계에서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100만 달러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5: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보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5대 역풍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에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7: 한국의 제 파트너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이렇게 놀라운 한 해를 보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5: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백영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4: 오늘은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녹화에 참여합니다. 젠슨 황 CEO가 국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시대에 대한 통찰, 미래 인재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내일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서 한국 야구 팬들과 만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삼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삼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삼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을 훨씬 앞서간 여름 날씨라서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30도 내외를 보이며 덥겠고,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는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천부터 밀리고 있고요. 중부 3터널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포곡 1터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용인 분기점까지 정체고, 금광터널에서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구간 21km 정도 정체인데요. 그래도 정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인데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원릉분기점에서 군자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토요일 오후 1시 뉴스앤트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문턱 6월이 찾아왔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여름의 푸릇푸릇한 풍경, 또 싱그러운 녹음은 왠지 움츠러있던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실까요? 네, 전국민 인기 애창 트롯, 이번 시간에도 신나게 함께 즐겨보시죠. 첫 곡 강혜연의 곡입니다. 척하면 척. 하면 척.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6월 6일 토요일 YTN 라디오 1시 뉴스앤트롯 첫 곡 강혜연의 척하면 척 듣고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찐사랑 웅바라기님, 최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고 감사한 현충일 뉴스앤트로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S010109님, 태극기 개양하셨나요? 최휘 아나운서님 물어보셨네요. 네, 오늘은 국경일이 아니라 추모하는 날이라 조기로 달아야 한다고 해서 맨 위에 달지 않고 조금 내려서 조기로 개양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없으셨어요? 지난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은 일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죠. 이번 현충일도 토요일인데 왜 대체 공휴일이 없을까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무조건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3.1절이나 광복절처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지만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라서 그 대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쉬는 날 그 이상의 의미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정세진의 사랑의 포로, 공훈과 애녹이 함께 부른 몰래한 사랑.

정세진 사랑의 포로, 공은과 애녹의 몰래한 사랑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운영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 참가자들로 이틀째 봉쇄되면서 오늘 근처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의 입장 동선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위버스 콘서트 주최 측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늘 오전 공지를 내고 핸드볼 경기장 실내에서 입장 폐지를 배부하는 정책이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공연은 잔디마당 입구에서 관계자가 팔찌를 채워줄 예정이고 실내 공연은 별도의 팔찌 없이 티켓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손재일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과 유가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다른 희생자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나머지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의 제한적 군사 충돌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드론 4기를 즉각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상교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고르쿠와 개슘섬에 위치한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 군 당국 역시 자국 방공망을 가동해 정체불명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토요일 1시 뉴스 엔트로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은 우물정 연구소 5번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7635번님, 토요일 주말에 듣는 트로트 너무 좋아요. 날씨도 화창하네요. YTN 라디오 화이팅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트로트 시간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세 곡 보내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 최유나 나미다 마리아의 천년지혜 두 곡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3019번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조명섭의 백일홍 이어집니다.

태유나 남이다 마리아의 천년지혜 그리고 신청곡이었죠. 조명섭의 백일홍까지 세 곡 함께 하셨고요.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가 방한 이틀째인 오늘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녹화에 참여합니다. 황 CEO가 국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시대에 대한 통찰, 미래 인재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내일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한국 야구 팬들과 만납니다. 또 김택진 대표가 이끄는 NC 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AI 게임 개발과 디지털 휴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직 전공의 A씨 등 2명이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 2월 의대 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자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던 A씨 등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호송 차량이 나타나자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젠슨 황 CEO 단신까지 전해드렸는데 저도 어제 홍대 입구역에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2시 뉴스 앤 뮤직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1시 뉴스 앤 트롯은 세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먼저 S010님의 신청곡 나태주 힘내라 대한민국 먼저 들으시고요. 혜은이 물비늘 조명섭의 사랑의 꽃 이어드릴게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FM. 기호동 앵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볕은 강하지만 바람이 살살 불고 있어서 그늘 안에선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27.3도, 부산 26.5도, 광주 29.3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맑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광화문에서는 현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에서 시위회 구간 전 구간 막고 집회 중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눠서 통행 중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후에는 행진도 시작되는데요. 경복궁 교차로를 지나서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는 경로가 있고 종로 사거리와 원남동 사거리를 지나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가는 경로 있습니다. 곧 교보빌딩 남측 인도에서도 집회 시작되는데 1시간 후에 행진 예정돼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서 효령빌딩까지 한 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용산에서 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 모두 끝났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막아섰던 시위대가 이번엔 개표소를 둘러싸고 이틀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0: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1: 네, 뒤로 시위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0: 네, 현재 경기장에 있는 10개 출입구 앞에서 시위자들 수십 명씩 진을 치고 벤치나 탁자를 세워두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선관위 해체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또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연호하고 있는데 100명가량이 대열을 맞춰 경기장 주변을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시위자는 경찰 추산 2,8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일부 유튜버들은 생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현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김밥과 라면, 커피와 음료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시위자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동대 360명을 현장에 투입한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 경력을 주출입문에 교대로 배치해 시위대가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개표가 모두 끝난 투표함이 아직 개표소 안에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어제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이 아직 경기장 안에 그대로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어제 오후 3시 개표가 끝난 뒤로 만 하루가 다 되도록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낮 2시부터는 바로 옆에 있는 체조경기장과 잔디마당에서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주최 측은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예정된 입장 팔찌 배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 네, 투표 부족 사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요.
2: 이게 말이냐고, 이게 신발 이게 100명이 먹었다고 이게 말이야?
0: 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당일 한 시민단체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배당 나흘 만인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노 위원장 등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말에도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고발한 사건도 현재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조병원입니다.
1: 네, 지방선거 당일 오후부터 현장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신속한 대처는 없었고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지역 공무원 15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지가 수십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더니 4시를 넘기자 추가분을 요청하는 다급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급기야 부정선거 의심 민원으로 고충이 심각하다. 경찰을 불러도 되냐는 아우성까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투표소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인 수의 50% 정도 수준으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 본투표율이 42.4%였던 걸 볼 때 용지는 모자라기는커녕 남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투표지 4만 장이 남았던 걸로 파악되는데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투표자 수의 편차가 컸던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4: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의 편차가
5: 있었어요.
4: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3: 이에 대해 유권자가 특정 투표소나 특정 시간대에 몰릴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눠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용지 부족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사후 대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신속하게 추가 투표 용지를 배분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면 투표 중단과 시간 연장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안일한 수요 예측에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35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졌던

0: 서울 잠실동 투표소를 비롯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가 모두 50곳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의식해 용지 인쇄를 줄였다는 입장인데 되레 선거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혜린 기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 지역 투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두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3: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1: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인쇄 최저선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잡는 내부 지침을 각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60%보다 낮습니다. 선관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침 변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빌미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인쇄 분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엔 잔여 투표용지가 반출돼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 성급하게 적은 투표용지를 찍으며 도리어 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빠른 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이지만 현재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된 상태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해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과 불법이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낼 게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과 직원들까지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틈을 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관리 실패라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당장 손을 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음모론자들의 허구적 부정선거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참정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4: 네,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0: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오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오전조사가 끝났고 현재는 오후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선 오전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쯤 이곳에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내려가면서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끝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합특검 사무실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오후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곳 현장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혐의를 억지로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조사가 예정된 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인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4: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런 지시를 받은

0: 오는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하신 분으로 소환할 예정인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소환조사를 통해 반란 혐의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최장 수사기한에 반환점을 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줄소환에 착수했습니다. 유의미한 진술 확보 여부 등이 향후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종합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조사는 출범 100일을 넘겨 이뤄졌습니다. 출범 16일 만에 정점부터 겨냥한 내란특검과 대조적입니다. 앞선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2차 특검이란 태생적인 한계, 또 인력난 속 일찌감치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 인력에 구멍이 뚫리는 점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9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에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다만 지난달 말 수사 기한 연장 즈음부터 변화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고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 소환도 잇따랐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23년 11월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답변이 불만족스럽자 격노하며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고 말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을 주요 근거라는 겁니다.
3: 전 합참의장 김명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되었고
2: 그간 확보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핵심 인물 소환에서 얼마나 구체적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후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가운데 이번 줄소환이 수사 향배를 가를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를 언제쯤 소환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 종합특검이 다루는 의혹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씨를 직접 겨냥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진척이 가장 빠른 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는 혐의입니다.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종합특검의 1호 구속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5: 구속 심사 받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6: 행안부 예산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혐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7: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4: 특검은 김 씨가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김 씨 지시로 관저에 각종 추가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와 관련해 디올 의류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8: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씨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서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특검은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보고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던 수사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미 대부분 마쳤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의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무마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조만간 관저 의혹과 관련해 먼저 김 씨를 부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수면 매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외선 지수와 함께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밤부터 하늘 흐려지고요. 내일 오전부터 영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호남 동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치고 이동량은 적은 편입니다. 큰 정체 없어서 무난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사고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창원 쪽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구간 10km 정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원주에서 새마을 구간 10km 정도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5분 전에 발생했는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6월 들어 처음 맞는 토요일 오후이자 현충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신 국내 가요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 음악과는 비교적 친하지가 않은데요.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K-POP 최신 가요를 전해드리면서 신이 나서 몸을 들썩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즐기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싶은 최신 가요, 나만의 악기는 최신 가요가 있다면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마이튼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번 시간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준비했습니다.

YTN 라디오 2시 뉴스의 뮤직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해드렸듯이 국내 최신 가요 함께 들어보고요. 문자창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홍대 입구역의 한 고깃집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 만나서 삼겹살과 소주, 삼소 회동을 했죠. 별거 없는 후기를 간략히 풀어보자면 어제 저는 6시 뉴스를 마치고 홍대 입구역으로 바로 갔는데 고깃집 주변으로 정말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파가 워낙 많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분위기라 뿌듯했고요. 또 곳곳에서 경찰관 분들과 마포구청 관계자분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키도 작은 데다가 인파에 가려서 젠슨황 CEO의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방안이 모쪼록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두 곡입니다. 지드래곤의 홈 스윗 홈,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터 그룹.

0: 크크.
1: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터 크루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빠른 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이지만 현재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된 상태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해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과 불법이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낼 게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과 직원들까지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손재의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과 유가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다른 희생자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나머지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310번님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가족끼리 놀러 가고 싶어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가는 길인데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서울

숲에서 열리고 있군요. 이게 단순히 꽃과 정원만 보는 게 아니라 독서와 휴식, 뭐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마련돼 있고 문화 콘텐츠도 다채롭게 준비가 잘돼 있네요. 영풍 문고도 팝업 형식으로 운영 중이고요. 오늘 하루 꽉 채워서 재밌게 즐기고 오시고요. 0310번님. 10월 27일까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다른 청취자분들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함께 남겨주신 신청곡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블랙핑크의 뛰어,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곡 QWER의 고민 중독, 10cm의 너에게 닿기를.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난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교통안전 1분 터
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높겠는데요. 앞바다에서도 2m에 가까운 파도가 치겠고 모레 먼바다에서는 4m를 넘나드는 파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서 진행되던 집회는 곧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행진이 시작되겠습니다. 아직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아면세점에서 시의회까지는 이용 어렵고요. 곧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서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는 행진과 종로 사가와 원남동 사거리를 지나서 선관위까지 가는 행진이 있겠습니다. 교보빌딩에서 출발해서 광화문과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서 효령빌딩까지 가는 행진도 곧 출발하겠습니다. 강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한남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용산과 마포에서도 살짝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후 YTN 24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외치면서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요. 선관위 직원 일부가 내부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여든 인파는 캄캄한 밤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한 반출 봉쇄로 지연됐던 개표가 겨우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8: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7: 오전부터 개표소로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는 경기장을 둘러싼 채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기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위대가 우르르 몰려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도 시위대에 의해 한때 고립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 30명가량은 여전히 나오지 못한 채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7: 현재 개표소에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할 투표함 380여 개도 보관돼 있지만 경기장 봉쇄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투표소에서처럼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 시위대 역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개표소 봉쇄 시위로 오늘 근처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의 입장 동선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웨버스 콘서트 주최 측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늘 오전 공지를 내고 핸드볼 경기장 실내에서 입장 팔찌를 배부하는 정책이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공연은 잔디마당 입구에서 관계자가 팔찌를 채워줄 예정이고 실내 공연은 별도의 팔찌 없이 티켓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잠실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위대는 투표함이 반출되자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면서 투표소 안에 들어

0: 가서 문서를 뒤지고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가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선관위의 허술한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 투표함이 반출된 뒤 투표소로 사용된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시위대가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선거 인명부 대조전표를 흔들어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기 적힌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2: 기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1: 대조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종의 대기표인데 투표소 한편의 상자 안에 방치됐다가 시위대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에는 기표 용구 등 선거 물품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경로당 건물 앞에는 여전히 투표소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투표소 번호는 지워졌고 조작이라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겨진 물품들은 선거 관리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함 반출 상황이 긴급해 쓰레기통에 있던 대조전표를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조전표는 보존 기한이나 폐기 의무가 없는 유권자 소유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가 막판 현장 관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지방선거 당일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은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4: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뭐 투표소에서
5: 윤재수
4: 저희가 구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3: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빠른 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이지만 현재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된 상태라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도 설치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과 불법이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태로 끝낼 게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과 직원들까지 수사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선관위 개혁과 선거 선거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0: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동체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2대 4로 끝난 지방선거 성적표를 두고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선거 결과에 별 기여를 못한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1: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 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였던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2: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리고 4년 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자리 12개를 가져왔습니다.
3: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민주당 존중합니다. 대표입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1: 숫자로만 보면 대승이지만 이기고 도친 선거라는 평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빼앗겼고 재보궐선거에선 의석 4개를 야권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는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를 두고 누적된 불만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선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비당권파가 선거 책임론을 파고들면서 두 달여 뒤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당 대표가 모든
5: 송영길 민주당 의원입니다.
4: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 평가를 받겠지요.
1: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맡아 집중 유세를 벌인 지역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1: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선거 기간 잠잠했던 내용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7: 우리 당이 쇄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1: 장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언급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고리로 한 선관위 때리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 특정 투표소에서만 이렇게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저는 사실상 선관위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완벽한 승자 없는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선거 뒤 처음 소집한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열었지만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발언한 뒤 선거 결과 등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과 개표소 봉쇄 상황에 대한 의견만 오갔고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에 성공했지만 시정 운영에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서

0: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 사상 첫 5선 타이틀을 거머쥐고 화려하게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
2: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1: 반면 서울시의회는 정원 118석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쳐 오 시장 입장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해 오 시장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서울시의회 지형이 4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압승으로 재편되면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에 송곳검증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역점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예산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의석수를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얼마든지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재선에 성공한 뒤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민 찬반 투표에 시장직까지 내걸었다가 결국 중도 사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3: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서면서 민주당 주도 시의회 차원의 견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오 시장이 어떤 정치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방한해서 공식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PC방에서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나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요.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격의 없이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즐겨 입는 가죽 자켓 대신 짙은색 자켓과 흰색 바지의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난 황 씨. 깜짝 선물이란 말로 한국 기업들과 투자 협력 발표를 시사하면서 시작부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5: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6: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4: 특유의 환한 미소를 장착한 황 CEO는 밀려드는 사인과 기념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탱선지는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e스포츠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자리에서 황 CEO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직접 사인한 그래픽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6: 침대의 사인과 페이커 선수 사인이 들어간 세계에서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100만 달러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5: This might be worth $1 million.
4: 엔비디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은 행보로 보입니다. 지난해 깐보 회동에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화제의 삼소 회동은 저녁 7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을 함께한 멤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오자마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킨 황 CEO는 깻잎에 고기쌈을 싸먹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채색 편안한 옷차림의 총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제품 AI 가속기에 5대 역풍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 LG전자와 네이버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가운데 총수들끼리 친목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 이번에 시민들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HBM 칩스와 간식을 나눠주며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6: 한국의 제 파트너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이렇게 놀라운 한 해를 보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4: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배경훈 과기부총리와의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0: 시고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종횡무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은 덥지만 습도는 낮아서 그래도 견딜만한 더위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살짝 불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모레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창원 쪽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구간 10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방향 충청권 정체 거의 다 풀렸는데요. 아직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도휴게소 구간만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성수에서 용산 가는 길도 천천히 지나고 있는데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구리 쪽은 성산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이고 성산대교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현충일 6월 6일 토요일 함께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랍게도 느껴지는데요. 6월 들어 처음 맞는 토요일, 오늘만큼은 시계보다 마음이 조금 더 느리게 가는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스 앤 뮤직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말 오후를 편안하게 채워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국내 인기 가요 들어봅니다. 첫 곡입니다. 유재하의 지난 날.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네, 3시 뉴스 앤 뮤직 유재하의 지난날로 열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자 6월 들어 처음 맞는 토요일인데요. 저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괜히 다이어리도 한번 펼쳐서 내가 앞에 뭐라고 썼었나 뒤적여보기도 하고 미뤄둔 계획은 뭐가 있었지 하고 다시 떠올려보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어떤 거창한 목표보다는 심각하고 무거운 일은 다 잊고 가볍게 보내기, 또 기분 좋게 초여름을 맞이하기, 이런 목표 세워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시간이 워낙 빠르게 흐르다 보니 인생을 좀 더 가볍고 경쾌하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들어서 좀 자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유재하의 지난날 가사를 보면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쓴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다시 못올 지난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왠지 이 가사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곳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 참여가 가능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준비된 곡두 곡입니다. 왁스의 4개의 남은 사랑을 다 줄게, 클릭비 보랏빛 향기.

네, 왁스의 4개 남은 사랑을 다 줄게,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0일의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동체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운영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 참가자들로 이틀째 봉쇄되면서 오늘 근처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의 입장 동선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위버스 콘서트 주최 측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늘 오전 공지를 내고 핸드볼 경기장 실내에서 입장 팔찌를 배부하는 정책이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공연은 잔디마당 입구에서 관계자가 팔찌를 채워줄 예정이고 실내 공연은 별도의 팔찌 없이 티켓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해요. 심한 더위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이죠. 전국이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네요.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김광진 편지 차례로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저는 언제 들어도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그렇게 날 것 같아요. 김광진의 편지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 흐른 곡은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말라를 3대1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충일을 맞아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와 난폭운전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위반 등 통고 처분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18건, 소음 기준 초과 8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건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예고로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69건에서 올해 12건으로 83%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손재일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과 유가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다른 희생자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나머지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으로 들으실 곡 두 곡 준비했어요. 이정봉의 어떤가요? 동물원 변해간에 보내드립니다. 뉴스 앤 뮤직은 5시 20분부터 이어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온한 주말 보내세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4시쯤 되니 자외선도 잠잠해졌습니다. 해도 길어져서 8시에도 환한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수월하게 낮 시간대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27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남부 내륙은 3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0: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만종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5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주변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인데요. 현재 처리 중이고 여파로 안성분기점에서 5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강남권에서 정체인데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서는 마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성수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 네, 투표소를 막아섰던 시위대가 이번에는 개표소를 둘러싸고 이틀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 조경원 기자.
7: 네, 송파구 개표소가 차려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5: 네, 시위가 오늘도 종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7: 네, 현재 경기장에 있는 10개 출입구 앞에서 시위자들이 수십 명씩 진을 치고 벤치나 탁자를 세워두며 개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선관위 해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연호하고 있는데 경기장 주변을 행진하는 대열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오후 3시 기준 1만 명이 현장에 모인 것으로 추산했는데 불과 2시간 사이 7천 명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생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현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며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기동대 360명을 현장에 투입한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 경력을 주출입문에 교대로 배치해 시위대가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 개표가 모두 끝난 투표함은 아직 개표소 안에 있는 건가요?
7: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개표한 잠실 7동 투표함들을 포함해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이 아직 경기장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하지만 어제 오후 3시 개표가 끝난 뒤로 만 하루가 넘도록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인 낮 2시부터는 바로 옆에 있는 체조경기장과 잔디마당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주최 측은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곳 핸드볼 경기장에서 예정된 입장 팔찌 배부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5: 네, 이번엔 이와 별개로 투표 부족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요?
7: 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당일 한 시민단체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배당 나흘 만인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노 위원장 등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수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말에도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고발한 사건도 현재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6: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규성 기자입니다.
8: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9: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뭐 투표소에서 저희가 보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이제 보호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호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8: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밤샘 시위와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며 선관위 체질 개선 등을 국회에서도 철저히 살피겠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김남효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선관위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대처는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하 의원도 SNS에 왜 참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는지 등을 국정조사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담화문을 내고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 갈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6: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0: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11: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10: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증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11: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10: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0: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1: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2: 고 이재석 경사 모친입니다.
1: 내 아들 이재석.
0: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이번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들이 선거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4: 이들이 가진 중량감이나 정치적 자산에 비해서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탄핵 이후 첫 현장 유세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전 대통령님 주신다면
5: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면담 등의 측면 지원으로 시작해 결국 유세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7: 부산시장이 누가 되는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7: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크게 영향 주는 거예요.
5: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울산이나 강원 등 보수 강세 지역도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고 두 사람이 모두 찾았던 부산 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 재보궐까지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가 박민식 후보 득표율은 15% 정도, 보수 후보가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45에서 50% 정도는 얻었던 지난 20일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반발 심리를 넘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기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조롱엔 막장, 폐륜과 같은 단어를 쓰며 논쟁을 이끌었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도 SNS 등을 통해 장특공제와 같은 부동산 쟁점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는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 소재 공소 취소를 연상할 만한 언급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8: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9: 예.
8: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9: 예.
8: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5: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나 2030 세대의 반발을 불러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 참여나 지나친 정치공학적 행보라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좋아요가 다수 눌리는 비정상 상황을 알게 됐다며 당분간 다른 플랫폼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X와 인스타그램에 다각도로 확인해봤지만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여권 지지자의 글에 김 총리가 좋아요 표시를 한 거로 알려지면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여러 기기에 로그인돼 있고 또 자신이 직접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10: 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3: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조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0: 네, 윤 전 대통령이 이곳 종합특검에 출석한 지 6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는 조사가 마무리됐고 휴식 후 조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서 확인까지 끝나면 오늘 조사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0: 50분쯤 이곳에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내려가면서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끝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합특검 사무실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오후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곳 현장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혐의를 억지로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조사가 예정된 계엄 정당파 메시지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인데요. 특검은 이런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미국 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같은 의혹에 연루돼 한 차례씩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데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1: 네, 종합특검은 다음 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소환조사를 통해 반란 혐의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네,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사건도 여럿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 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를 언제쯤 소환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2: 종합특검이 다루는 의혹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씨를 직접 겨냥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진척이 가장 빠른 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는 혐의입니다.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종합특검의 1호 구속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3: 구속 심사 받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4: 행안부 예산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혐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5: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2: 특검은 김 씨가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김 씨 지시로 관저에 각종 추가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와 관련해 디올 의류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6: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씨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현재 특별검사입니다.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특검은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보고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던 수사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미 대부분 마쳤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의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무마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조만간 관저 의혹과 관련해 먼저 김 씨를 부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조금 식혀주겠습니다. 낮 기온 살짝 내려갈 텐데요.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7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용산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입니다. 동호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또 달력을 한 장 넘겨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올해도요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다는 생각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있나 문득 돌아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맘때가 되면요 우리 집 가계부에도 반드시 중간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달 새 나가는 고정지출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보험과 연금은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남은 하반기를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거든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지나온 5개월의 재무 상태 명쾌하게 진단해 보고요. 남은 올해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산 관리의 지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벌써 6월입니다.
2: 진짜 빨라요.
0: 저희 사무실에 있는 달력을요 제가 대차게 찢어서 6월을 맞이했잖아요. 2026년에 지난 5개월을 가볍게 한번 돌아볼게요. 어떻게 잘 살았다 싶으신가요?
2: 저는 사실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연초에 좀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내려놓고 지내자. 좀 부담을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지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지내니까 또 잘 지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또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5개월 나쁘지 않았다.

0: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올해가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 물론 다 그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한 해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맞습니다. 분명히 올해 초에 저도 아, 올해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되게 많이 목표와 다짐을 세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또. 기억력의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한다면 남은 하반기도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목표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내집 마련, 그리고 저축, 자산 불리기, 시드머니 만들기와 같은 돈 관련 목표와 계획들이 있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에 닿을 수 있도록 굿모닝 굿라이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야겠다,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6025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평소 즐겨 듣는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를 보냅니다. 제 투자 실력과는 별개로 운이 좋아 큰 투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거의 7, 8년의 적금처럼 모아두었던 주식이 올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일만 하느라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에 깜짝 놀라서 전부 팔았어요. 7, 8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던 주식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제 투자는 엄두도 안 나고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가장 신경 쓰고 걱정했던 게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 그리고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있어서 이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전부 대출을 갚는 게 좋은 걸지 아니면 이럴 때 다른 투자를 또 새롭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 문자 보내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6025번님의 사연이 사실 제 사연이었으면 좋겠는데 와, 우리 6025번님이요. 5천만 원 원금이신데 7, 8년을 묵혀뒀더니 이게 3억이 됐대요. 아, 일단은
1: 너무 좋은 일이죠.
0: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을 떠나서 큰 수익을 발생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이제는 요 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가 또 다른 고민이신 상황이에요.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투자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뭐가 더 좋은 방법이 되실까요?
1: 일단 요즘에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뭐 요즘 제일 유행하는 단어죠. 삼전닉스. 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오랫동안 묵혀두셨던 분들이 큰 수익이 발생했다. 어떡할까요? 라고 문의 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거를 지금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난다가 보장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자 주신 내용을 보면은 청취자님은 이미 좀 답을 알고 계세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금융상품을 또 뭘 활용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셨던 뭐 대출 상황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문자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 투자 수익이 정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달 마이너스 생활

0: 하고 있었고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굉장히 운 좋게 정말 7, 8년을 참아서 이제 3억의 자금이 마련이 된 건데 이 목돈으로 발생이 된 상황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큰 수익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더 재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우선 현금 흐름을 개선해서 매달 적자가 나지 않게끔 조정하는 게더 중요하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시장 상황도 좋은데 목돈으로 재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방법이죠라고 얘기하실 것 같기도 했는데 그건 일단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2: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님이 마침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나 투자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 8년 동안 한 5천만 원을 모으셨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 60 정도씩 모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 지금 목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막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 이건 되게 심리적으로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각보다 손실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걱정하셨던 현금 흐름을 개선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큰 수익을 다시 얻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청취자님한테 훨씬 득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지금 다시 봤단 말이에요. 요렇게 쓰셨어요. 제 투자 실력과는 별개로 운이 좋아. 큰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장이 좋으니까 수익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야지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으신 건 아니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보다는 적절한 상황을 조금 더 외워보시는 게 좋겠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 3억 원의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0: 일단 자세한 상담으로 저희가 더 의논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좀 제가 안내를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매달 적자가 발생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꾸준히 굉장히 과하게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 비용인 거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나가는 금액이 꽤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현재는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에서 매달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뭘 해요? 돈을 빌려요. 그럼 신용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매달 내던 이자가 또 늘어나죠.
1: 그렇죠.
0: 그러면 또 악순환으로 굉장히 매달 마이너스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통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우리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일단 신용대출을 먼저 정리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익금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좀 바꿔보는 건데요. 월 적자를 줄이거나 또는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정리를 하면 매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예상이긴 하지만 적자 때문에 신용대출이 생겼을 거다라고 저희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정리를 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그럼 적자 폭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더 멀리 봤을 때는 적자 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면 수익금의 전부를 일단 신용대출 먼저 그리고 남은 차액으로 담보대출 이렇게 전부 대출 상환으로 하는 게 최선인 건가요?
2: 다만 여기서는 저희가 바로 무조건 대출 상환해서 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청취자님 같은 경우 이제 담보대출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담보대출도 일부는 상환을 하시면 좋겠으나 이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1억 원이라는 목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했는데 월 단위로 바뀌는 현금 흐름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30만 원 줄이려고 1억이라는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1억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예금을 해놓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대출 상환을 전부 하느냐 마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이 난 거와 별개로 나는 이미 매달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거냐 있기 때문에 내 상환금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금액 변화를 계산을 해보고 효율적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은 전액을 상환하시는 것보다는 일부를 상환을 하고 일부는 목돈을 보유하면서 현재의 내 현금 흐름 전략을 효율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신용대출 또는 막 담보 약관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상환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뭐 이렇게 낮을 때 고정금리로 이렇게 빌리셨던 건 거의 이자가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겠다.
2: 그렇죠.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르죠.
1: 그렇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0: 단순히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재투자 또는 대출 상환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네요.
1: 네, 그렇죠. 요즘같이 또 장이 활발한 시기엔 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청취자님도 단순하게 지금 답변만 드시고 답변을 정하시기보다 좀더 면밀하게 저희가 상담해드릴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좀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일단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먼저 상환을 하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월 소득과 우리 집에서 매번 발생하는 지출 현황을 고려해서 담보대출도 일부 상환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목돈을 일단 보유하면서 현재 상황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 투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렇군요. 그럼 대출은 이게 상대 앞에서 갚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목돈, 이거 남은 목돈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 저희가 지금 제일 알수 없는 부분이 연령대거든요.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전략이. 그런데 남은 목돈을 다시 목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존과 같이 이걸 쪼개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달에 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5, 60만 원 정도를 계속 주식으로 투자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받는 월급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목돈에서 조금씩 빼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있고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올수 있고 만약에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접어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자금이잖아요. 이걸로 더큰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일정 수익을 보증해 줄수 있는 보증형 연금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 난 걸로 확정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꾸준히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0: 목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늘 상상하고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수익 활용해서 우리 청취자님 앞으로는 적자 상황 개선하시고 더큰 부자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님처럼 나도 상담 통해서 우리 집에 꼭 맞는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이번 사연은 50대 중반 부부 청취자분들 상담했었던 사연입니다. 일단 외벌이 4인 가정이신데요. 가장 큰 고민이 매달 적자예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좀 고민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상황을 살펴보면은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것들이 더 마이너스가 커지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자녀분들이 그래도 작년 올해 다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야 너네 생활비 좀 보태라 하기엔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적자는 좀 빨리 고쳐놔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한테 손 내밀기는 좀 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서 상담을 문의 주셨던 사연님.
0: 그렇군요. 여러 네. 고민 끝에 굿머니 굿나이프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더 짚어볼까요?
2: 우리 현금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누구나 문제점은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남편분 외벌이로 실수령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 소득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축에 계세요.
1: 맞아요.
2: 그럼 세전으로 보면 거의 억대 연봉이에요. 우리 억대 연봉 하면 굉장히 막 풍요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출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생활비 350만 원, 그리고 대출 상환으로 15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22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로 뭐 50만 원, 그리고 다행히 뭐 적금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출이 800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나가는 돈만 800만 원이니까 일단 매달 100만 원씩 아주 꼬박꼬박

0: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1: 적자 폭이 근데 생각보다 커요.
0: 그렇죠. 연으로 합치면 연합산 1200만 원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1200만 원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1: 아니,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적자여도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이거 상담 신청하실 만한 상황이었네요.
2: 그렇죠. 이게 왜냐면 그리고 또 이게 들어보면 특별히 뭘 잘못하고 있네 이게 짚어지진 않아요. 다 그럴 수
1: 맞아요.
2: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쨌든 제일 큰 문제점은 앞서 저희가 짚었던 것처럼 한 달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리고 적금도 30만 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건 모이는 걸로 볼 수가 없죠.
1: 그렇죠.
2: 적금을 안 했다라고 쳐도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이게 매달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경조사 있고 명절 끼고 뭐 휴가 다녀오시고 하면 그러면 이럴 땐더큰 지출이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이것보다 적자 폭이 훨씬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 30만 원이라도 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서 위안 삼으실 게 아니라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봐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집에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 대표적이게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0: 네.
1: 아래로 뚫려 있는 통장은요. 일단은 내 잔고에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그 한도 안에서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
2: 맞아요.
1: 때문에 적자인지 모르는 채로 적자폭 굉장히 키우는 분들 많은데 청취자님도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1: 그렇죠.
0: 대부분 가정을 보면 대출 상환 당연히 있고요. 생활비 다 쓰고요. 보험료 다 내요.
1: 아, 맞아요.
0: 근데 결국에는 좀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과도한 보험료가 전 제일 문제점일 것 같아요. 지금 4인 가족이 22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편이니까 뭐15% 정도 보험료 낸다라고 해도 한 105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부터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 절반 이하로 줄이 현금 흐름 개선이 됩니다.
1: 그러네요.
2: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220만 원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두 부부, 50대 중반이신 두 부부보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두 자녀의 보험료가 더 커요. 부부는 합쳐서 한 95만 원 정도, 두 자녀는 두 자녀 합산 한 125만 원 정도 납입형인 상황입니다.
1: 되게 많이 자녀 앞으로 보험료를 쓰고 계신데 이게 보장성 보험만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었다면 좀 문제가 덜될 텐데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0: 그렇죠. 이제 자녀분들의 보험을 살펴보니까 두 자녀의 노후 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100만 원 가까이 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물음표가 많아요. 내 노후가 준비 안 됐는데 자녀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고요. 우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종신보험으로
1: 종신보험을.
0: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반적으로 사망 보장의 목적의 종신보험을 준비를 했다. 일단 조정이 일단 필요한 상황인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이런 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부부들이 아직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 맞아요.
1: 어린 자녀 앞으로 아, 너네 나중에 노후 때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하면 좋으니까 엄마 아빠 일단은 됐고 너네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무한하니 너네 앞으로 내가 물려줄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2: 되게 항상 듣는 답변은 정말 똑같이 토시아 안테리거지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1: 물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엔 현금 흐름이 왜 이렇게 좋지 않나 결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봤더니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 상품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볼까요?
0: 네, 우선은 내 식구의 보장성 보험료가 220만 원 정도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한게 보장 내용이나 가입 목적 등을 일단 체크를 해서 일단 보험료를 줄이고 정말 몸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보완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집의 현금으로 플러스로 갈수 있다. 이제 이걸 확인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진행을 좀 했습니다.
1: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말만 들어도 벌써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떤 머니처 방법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우선 두 부부의 보장성 보험부터 확인을 했는데 우리 95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거의 동일하게 내용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분의 연금 목적의 상품도 있었으나 종신보험으로 각각 한 건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손 포함한 종합보험, 그리고 암보험, 그다음 종신보험씩 뭐 5건씩 총 10건을 가입 중이신데 다행인 건 그나마 암보장은 잘 가입이 되어 되어 있는데 혈관질환은 중대한 뇌졸중, 뇌출혈 등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장은 좀 협소한 상황이었어요.
2: 네, 그래서 이게 보험료 내시는 거 대비했을 때는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0: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뇌졸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게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이렇게 넓혀서 보완하는 걸로 일단 1차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작년에 정말 취업하고 경제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망 보장의 필요성은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적정 수준으로 감액을 좀 저희가 했고요. 근데 이 결과 9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일단 45만 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했 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를 줄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맞아. 아직까지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 한 가정의 현금 흐름 사실 뭐 과도한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그 재무적인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마이너스였던 가정의 상담 사연을 듣고 계신데요. 남편분이 외벌이 소득으로 매달 700만 원씩을 이제 세후 소득으로 벌어오곤 계시지만 답답하게도 100만 원씩 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보험에서 부부 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예요. 자녀 보험을 조정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될 텐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전문가 도움받아 가계부 플러스로 전환하고 잘못된 재무 보험 점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가계부인 4인 가정 한 달에 보험료를 22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대게 마이너스가 이제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보험료만 100만 원 줄여도 마이너스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부보험 정리를 했고요. 사회생활 막 시작했다는 자녀보험 점검해서 더 줄일 곳 있는지 좀 찾아볼까요?
1: 일단은 자녀분들 보장성 보험에 문제가 좀 많죠.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자녀 모두 20대인데 보험료로 125만 원 정도 내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가입이 되어 있고 또 100만 원이 넘음에도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 보장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많은 보험료로 노후자금 목적을 대비로 하는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2: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상담 진행하면서 사실 청취자님 부부가 저희보다 어른이시긴 한데 좀 강하게 이거는 좀 짚어드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노후를 먼저 맞이하는 거는 당연히 자녀분들이 아니라 두 분이다. 자녀들은 아직 40년 이상 남았는데 근데 40년 남은 자녀들은 준비를 하고 본인들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면 이자도 많이 붙고 그다음에 연금액도 늘어나고 이거 맞다.
2: 틀린 제가 말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0: 그렇죠? 응.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선택하신 상품 특성상 확인을 해보면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20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한 2%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2% 이자 받자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이런저런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손을 대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2: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1: 네, 일단 뭐 보험료를 부모님이 계속 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고 일단 노후 목적으로 준비한 종신보험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보험료 대비 좁았던 보장 범위만 해결하자.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보장 위주로 저희가 보완을 했고 결국 두 자녀보험료는 기존 1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90만 원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2: 많이 줄였네요. 네.
0: 그렇죠.
1: 제가 여기서 한번 깜짝 퀴즈 드려볼게요. 자녀가 독립할 때 결혼할 때 부모님들은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부모님들이 물려주시는 것 중에 가장 찝찝한 것은 뭘까요? 1번 현금 5천만 원.
2: 안 찝찝한데요?
1: 2번 지금은 손실이지만 뭐 마이너스 10% 손실이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 해외 주식의 3천만 원 정도.
2: 아우, 너무 감사하죠.
1: 자, 3번. 지난 10년간 납입해왔지만 앞으로 3, 40년간 더 납입해야 되는 갱신형 보험.
2: 아유, 뭐 고민도 없이 선택할게요. 네. 3번입니다.
0: 그렇죠. 이게 사실 실로폰을 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1번, 2번은 받는 순간 내 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3번은 부모님도 물려주기 찝찝하고요. 받는 자녀분들도 찝찝하고요. 이거는 그러면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2: 그렇죠. 네. 맞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역시 자녀

0: 대충여력이 더 생겼고요. 그래서 한 1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1: 아니, 갑자기 90만 원은 어디서 나신 거죠? 소득이 좀 늘으셨을까요?
2: 일단은 첫 번째로 보험료 지출이 추가적으로 절감이 됐던 게 뭐냐면 자녀분들 보험료를 저희가 줄였잖아요. 기존에 60만 원, 70만 원 일단 본인들이 돈 내겠다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보험료 15만 원 전후로 조정을 했다니까 아 이제는 본인들이 좀 내겠다. 이제 이렇게 의사 어필을 좀 하셨어서 자녀들 보험료였던 31만 원을 부모님들이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여력을 좀 만들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건 정말 깜짝 소식이었는데 상담을 시작하니까 좀 신경을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계좌들을 이것저것 다 찾아서 확인해 보셨는데 아내분이 예전에 본인도 모르게 투자를 해놓으셨던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목돈이 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환 중이던 담보대출이 있어서 거기를 일부러 중도상환을 하셨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하던 게 원래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9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60만 원 정도 추가 저축 여력이 생긴 거죠.
1: 야, 깜짝 보물찾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귀한 보물을 하나 얻어내셨네요.
0: 맞아요.
1: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지출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이 보험료 저희가 낼게요 하면서 생긴 31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보물처럼 묻어놨던 투자 수익금으로 대출 상환하면서 90만 원의 여유자금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 좀 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지금 노후 준비 재원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보물찾기에서 만들어진 월 13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 두 번째는 지금 불필요한 상품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나가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해지 환급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조합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5천만 원의 목돈은 일시납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하되 여기에다가 계속 확정되게 보증되는 보증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2: 그러니까 일시납 상품이 차감되는 사업비가 1,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가 적은 금융상품이고요. 매월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면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그냥 10년 뒤에 확정적으로 1억 4천만 원의 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연금 플랜이 생긴 거죠.
0: 네,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저축 여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좀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수익 추구를 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7, 80만 원의 자금을 한 번에 뭐 가입을 하시거나 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3, 4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를 추가 납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월 납입 상품은 사업비율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추가 납입을 통해서 사업비율을 낮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현금 흐름을 채워놨지만 언제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추가 납입하시는 자금들은 언제든지 중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상황까지 같이 대비를 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2: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니까 서로에게 이제 방법이 생깁니다. 그 적금 30만 원 끝나는 거 우리 그냥 또다시 추가 납입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흐름이 한번 복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성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두 분이 만족하셨던 상담이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좀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을 막 써서 잘 만들어 놓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신경을 좀 덜 쓰면 또 금방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만 잘 신경 써서 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잡아놓으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신경만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정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왜? 적자가 사라졌으니까.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막 적자나면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신경질 나고.
2: 그럼요.
1: 그렇죠. 뭔가 돈 쓰는데도 계속 신경이 많이 쓰이고.
0: 괜히 납 탓하게 되고.
1: 그렇죠. 네. 세상 탓하게 되고. 막
0: 더
1: 그런데.
0: 쓰게 더 쓴 네가 더 썼잖아. 막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한 가정의 현금 흐름을 복구시키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화목까지 챙기게 된 일석삼조의 상담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의 문제점 명확히 짚고 해결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파린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

0: 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목돈도, 매월 발생하는 월급도, 그 쓰임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내 목돈이, 어렵게 일해서 받은 내 월급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한 요즘인데요.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재무상담, 보험 점검,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트 끝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점점 구름 많아지면서 살짝 흐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에서 시의회까지 일부 구간만 통제 중입니다. 두 개 차로는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니 오히려 정체가 늘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서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

0: 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방향은 월곡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종암동 가는 길 밀리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일부가 내부에 고립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모여든 인파는 캄캄한 밤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한 반출 봉쇄로 지연됐던 개표가 겨우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7: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6: 오전부터 개표소로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는 경기장을 둘러싼 채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기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위대가 우르르 몰려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도 시위대에 의해 한때 고립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 30명가량은 여전히 나오지 못한 채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그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6: 현재 개표소에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해야 할 투표함 380여 개도 보관돼 있지만 경기장 봉쇄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투표소에서처럼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진 않고 있는데 시위대 역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에도 계속되면서 일대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K-POP 페스티벌은 공연 첫날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충돌이나 인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온 관객들도 적지 않았는데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9: 페스티벌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 주위로 재선거라는 외침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7: 재선거! 재선거!
9: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K-POP 페스티벌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 바로 맞은편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금요일 낮 개표소로 몰려온 시위대가 이틀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페스티벌 주최 측은 주말 아침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변경해 알려야 했습니다. 애초 입장 팔찌 배부처이자 휴게 공간으로 쓰려던 핸드볼 경기장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공연장마다 입구에서 팔찌를 채워주거나 예매표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뒤엉키면 사고라도 날까 공연 주최 측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불안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10: 무섭고 공연 보러 왔는데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취소될까 봐 걱정 많이 했고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9: 이런 불안은 앞서 봉쇄 첫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보인 격앙된 모습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을 상대로도 마치 검문하듯이 붙들고 소속과 신원을 캐물은 건데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휴게 공간에서 시위 집단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2일 만에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6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인 4시 반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호송 차량이 나타나자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최장 수사 기한의 반환점을 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줄 소환에 착수했습니다. 유의미한 진술 확보 여부 등이 이 향후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12: 종합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는 출범 100일을 넘겨 이뤄졌습니다. 출범 16일 만에 정점부터 겨냥한 내란 특검과 대조적입니다. 앞선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2차 특검이란 태생적인 한계, 또 인력난 속 일찌감치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 인력에 구멍이 뚫리는 점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9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에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다만 지난달 말 수사 기한 연장 즈음부터 변화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고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 소환도 잇따랐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23년 11월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답변이 불만족스럽자 격노하며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고 말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을 주요 근거라는 겁니다.
13: 전 합참의장 김명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14: 김재민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13: 11월경부터 준비되었고
12: 그간 확보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핵심 인물 소환에서 얼마나 구체적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후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가운데 이번 줄소환이 수사 향배를 가를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에 성공했지만 시정 운영엔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5: 사상 첫 5선 타이틀을 거머쥐고 화려하게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
16: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7: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6: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15: 반면 서울시 의회는 정원 118석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쳐 오 시장 입장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해 오 시장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서울시 의회 지형이 4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압승으로 재편되면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에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역점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예산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과반 출석에

0: 3분의 2 찬성 의석수를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얼마든지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재선에 성공한 뒤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민 찬반 투표에 시장직까지 내걸었다가 결국 중도 사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1: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서면서 민주당 주도 시의회 차원의 견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오 시장이 어떤 정치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 오세훈 시장이 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에선 다음 달 보유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4: 출구조사 발표 직후 착잡했던 오세훈 캠프의 분위기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으로 늦게 개표가 시작된 송파구의 표심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일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이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민간주도 공급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쏠리고 있습니다. 거론됐던 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와 관련해선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만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또 보유세 부과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상황이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강남권 일부 지역은 조정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실수요 유입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싸늘한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올려서
2: 이화여대 경제학과 신규
5: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4: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하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인입니다.
3: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가장 공들인 분야 중 하나가 노동 정책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과 대화할 길이 열렸고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1년 사이 굵직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강렬한 서사만큼 노동정책에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먼저 추진한 건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한 해 600명 가까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었고.
7: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8: 직을 걸겠습니다. 네.
6: 1년 만에 1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가 17.5% 감소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강렬한 제도 변화는 노란봉투법 시행입니다. 사용자성이 있으면 직접 대화하라는 법으로 천여 개 하청노조가 400곳 넘는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또 5월 1일을 노동절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해 모든 직종이 쉴 수 있게 바꿨습니다. 난관을 만난 정책들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보호를 내세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계도 경영계도 반대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과 이해상충 문제로 동력이 약해진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성과급 노노 갈등이 보여주듯 노동 격차가 심해진 상황은 정부의 큰 부담입니다. 노동계가 골고루 지지할 정책을 내놓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9: 진주 화물연대 노동자와 평택의 삼성전자 노동자
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9: 과연 우리의 이 공통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진 질문입니다.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6: 때맞춰 정부는 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 비정규직과 공유할 수 있는지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자 제안했습니다. 노동 격차 해소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최우선 노동 과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습도가 낮아서 아직은 더위 견딜만한데요. 미리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분당수서로 성남방향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인데 서부간선 도로 이용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인창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안성휴게소까지 10km 정도 정체입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구간도 비슷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정체고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북수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구간도 정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안진터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제천 쪽은 금왕 꽃동네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6월의 첫 번째 주말이자 현충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주말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 곁에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름을 남긴 영웅도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바쁘게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 조기 개항도 잊은 채 현충일을 흘려보내기가 쉬운데요. 잠시 잠깐, 한순간만이라도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참바 완바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탑 덤핑.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뮤직은 탑썸핑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천바완바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팝 선곡해서 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팝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성욱님, 오늘 더운 하루네요. 저는 오늘도 집에서 재밌는 게임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집 안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어찌나 푹푹 찌던지 습도가 꽤나 높았잖아요. 집 안에 있는 게 밖보다 더 더운 느낌이라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 한 주 그래도 잘 버티고 금요일 어제였죠. 어제는 좀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서 에어컨 안 켜고 잘 났다, 버텼다, 전기요금 아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살짝 더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일상의 이야기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소소하고 작은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Gig in the Pink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안나의 Don't Stop the Music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6: Yo, brother A to Z.
7: Yo, what's up, B?
6: Yo, what time is it?
7: Haha. It's laundry.

제이슨 브라즈 Gig in the Pink, 이어서 리아나의 Don't Stop the Music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조례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결전지이자 베이스 캠프가 있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사전 캠프가 있던 미국 솔트레이크를 떠난 축구대표팀은 현지 교민과 팬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숙소인 더 웨스틴 과달라하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대표팀 선수들을 맞이했고 멕시코 일부 팬들도 꼬레아를 외치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대표팀은 도착 당일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부터 베이스 캠프 훈련장인 치바스바의 베르데에서 국제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커뮤니티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시유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가 해커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신원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회사는 공격을 인지한 직후 관련 IP를 차단하고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의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시아의 투게더 이어서 레이디 가가가 불러요. 아브라카다브라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AI 열풍을 주도해온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2026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는 6% 정도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종목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3% 하락해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휴전 합의안을 거부한 헤즈볼라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레바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전쟁은 레바논에서도 끝날 때야 비로소 종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 발레단 단원들이 차기 단장 겸 예술감독은 누구보다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오늘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립발레단의 리더는 명예나 상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발레단의 예술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차기 단장을 선임할 땐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스키 워터하우스의 Good Looking 이어서 스피언 스티븐스의 Should Have Known Better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5: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며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7: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오늘 하늘이 대체로 맑고 쾌청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6.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해가 지며 일교차가 15도가량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 오는 차량들 여파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 포시즌 호텔 앞에서 집회 관련으로 하위 2개 차선이 통제돼 있는데요. 잠시 후 6시 10분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서 광화문 쪽으로 행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퇴계로 따라 서울역에서 회원사거리 구간 신당역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 구간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선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네,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4: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운영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 참가자들로 이틀째 봉쇄되면서 오늘 근처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의 입장 동선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위버스 콘서트 주최 측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늘 오전 공지를 내고 핸드볼 경기장 실내에서 입장 팔찌를 배부하는 정책이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공연은 잔디마당 입구에서 관계자가 팔찌를 채워줄 예정이고 실내 공연은 별도의 팔찌 없이 티켓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3: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6: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7: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 정책 실장입니다.
6: 저희가 구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5: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3: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는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연일 투표용지 사태의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9: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8: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10: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7: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8: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1: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7: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1: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8: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에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2: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3: 네,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앞으로 들어서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출범 101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번 첫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만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혐의를 억지로 조사한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7: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12: 지난 3대 특검에서처럼 조사자를 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창환 총경 사례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관이 아닌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항의한 거로 전해집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당시 조사가 중단될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는 시작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1시간 반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2차 종합특검은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사건도 열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3: 네, 수사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를 언제쯤 소환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0: 종합특검이 다루는 의혹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씨를 직접 겨냥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진척이 가장 빠른 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는 혐의입니다.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종합특검의 1호 구속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구속 심사 받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2: 행안부 예산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혐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3: 성실히 소명하고
4: 김대기 전 실장입니다.
0: 특검은 김 씨가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김 씨 지시로 관저에 각종 추가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와 관련해 디올 의류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5: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4: 김재미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부입니다.
5: 구체적인 정황을 현재 확인해서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특검은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보고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던 수사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미 대부분 마쳤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의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무마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조만간 관저 의혹과 관련해 먼저 김 씨를 부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손재일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과 유가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다른 희생자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나머지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7: 수유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가 해커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유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회사는 공격을 인지한 직후 관련 IP를 차단하고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9: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10: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8: 저축은행
1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했습니다. 주말의 둘째 날인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전에 영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호남과 충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이 되면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 17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와 남해,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에는 강원 산지와 영남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2도, 습도는 34%입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돌봄.
11: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1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돌봄.
1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 YTN is FM.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서울의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권에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와 행진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 6시 10분경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서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안구교차로 지나 광교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하위 두 개 차선 이용해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30분부터는 한국은행 앞에서 행진이 시작되겠는데요. 을지로 1가에서 2가 지나 퇴계로 2가에서 중앙우체국까지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강대로 숭례문에서 서울역 지나 서울역 광장 사이가 더딘 흐름입니다. 교차하는 퇴계로 서울역에서 회원 사거리 구간도 양방향 정체에 서행되고 있고 반대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6월 6일 토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레논의 Imagine, 오페라 하노이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전몰장병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음악 전해드립니다. Rest in Peace, 리베라 합창단이 부릅니다.

Rest in Peace,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듀엣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전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24님, 저에겐 조카가 둘 있어요. 제 청춘을 갈아 넣어 같이 키우기도 했고 특별한 애정이 있기에 큰 조카를 제 첫사랑, 막내를 끝사랑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그 첫사랑이랑 뱅크시 사진전을 보러 인천 송도에 다녀왔어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 키워놓으니 뿌듯함도 있고 서른이 넘었지만 아직은 아기 같아 걱정을 끊지 못하는 조카 바보인 저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슬디는 누구와의 공연장 나들이가 가장 즐거우세요? 라고 하셨는데 공연을 보통 저는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혼자 다닙니다. 네. 공연을 혼자 다니고 웬만하면 공연을 잘 안 보러 다니죠. 왜냐하면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다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그러게요. 이제 또 조카와 함께 이 공연을 보러 다니고 그러면 또 좋으시겠네요. 재밌죠. 근데 조카가 서른이 넘었는데 조카가 서른이 넘었다고 하는데 조카랑 이렇게 잘 지내신다는 자체가 좀 재밌네요. 우리 조카들은 언제 서른이 되나? 네. 내가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나중에는 데리고 가서 공연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초등학생 돼야 공연을 보러 올 수 있으니까 공연이 있을 때 가끔 보러 오기도 하죠. 1355님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지켜봐온 조카가 입대를 해서 논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조카의 데이인가요? 왜 그러지? 가정의 달에 보내신 사연인가? 수천 명의 긴장감과 함께 대기하며 시간을 흘러가는데 눈물 한바탕으로 가족과의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다들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입영 심사대에서 훈련소로 행진하는 신병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조카를 기다렸는데 가족들을 발견하고 씩 웃음을 짓는 조카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몸 건강하게 나라 잘 지키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야, 우리 듀더지 분들이 조카가 많으시네요. 하긴 뭐 자녀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본인이 누군가의 조카이기도 하겠죠. 아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 논산 훈련소 입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예. 아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듭니다. 네. 뭐 요즘 군대가 좋아졌으니까 좋아졌겠죠. 그래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보낸 가족들도 힘들 거고. 근데 입영 심사대에서 훈련소로 행진하는 신병들 뭐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게 훈련소로 걸어가죠, 맞다. 예. 그때 이제 가족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죠. 맞아, 맞아. 퓨어보이스님, 슬리는 비교적 살가운 아들 아닌가요? 원래 아들이 둘 이상이면 막내 아들이 딸 노릇하는 거죠. 라고 화내셨는데, 살이 많은 아들입니다. 예. 예, 살갑긴 하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머니와 아들이 잘 지내는 그런 가족도 있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 잘 지내는 가족도 있고 아버지와 딸이 잘 지내는 가족도 있겠죠. 저는 살갑지 않습니다. 예. 8005님 25일 대체 공휴일에 교회 한마음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걷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졌지 뭐예요. 운동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걸었던 곳은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화상 자빠지자마자 양쪽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쩐데 괜찮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서 막 걸어갔어요. 나중에 보니 상처와 멍이, 다음부터는 바닥을 보고 다녀야겠어요. 뒤에 드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정확히 이런 경험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중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다쳤고요. 손가락에 금이 가기도 하고 이 주먹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발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만화 옛날에 그 디즈니 만화 보면 동물들이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면 갑자기 별이 보이거나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집에 가다가 꼬마애들이 놀고 있어서 옆을 보다가 아유 재밌겠다 하는데 빵 하면서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워있더라고. 사람들이 괜찮냐고 하는데 정말 괜찮다고 뛰어왔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경 때문에 안경이 부러지고 약간 여기 살짝 이제 안경 부러진 자리에 피가 나고 진짜 그 왜 별이 보인다는지 알 것 같더라. 정말 별이 보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만화를 쓴 그분은 그 경험이 있는 거야. 별이 보이거나 새가 보이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맞아요.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더 크다고. 근데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다친 게 나중에 꼭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2055님.
AI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고 모르는 것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이라고 봐요. 옛날에 재봉틀이 처음 개발됐을 때도 재봉사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폭동이 일어났지만 재봉틀 다루는 사람들 일자리는 늘었고 손바느질에 대한 가치는 엄청 올라갔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직종도 생겼고요. 단 언제나 그랬듯이 미리 포기하고 어중간해선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정통 성황에서 지금까지 진화해온 슬리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홀스트 행성 제6곡 천왕성 마법사 신청입니다 하셨네요.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 친구들과 또는 많은 배우분들과 연출님들과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AI가 발달돼서 AI 영화가 나오고 AI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AI랑 이렇게 활동하게 됐을 때 과연 배우들의 자리는 어떨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영화야 뭐 제가 봤을 때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실제로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데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게 로봇가 AI인 사람이 연기를 해서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극의 묘미는 뮤지컬의 묘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 그리고 폐화라고 하죠. 저 배우와 저 배우의 호흡이 다르고 저 배우와 저 배우의 호흡이 다르고 저 사람의 컨디션이 어제 오늘 내일 다르고 이곳에서 오는 재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공연을 한 번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뭐 몇 번씩 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영화 가서 영화를 한 번 보잖아요. 그런 것과 다르게 공연들은 여러 번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진짜 요새 보면은 진짜 막 유튜브에 막 파바로티가 부른 만화 주제가들 막 나오고 파바로티가 생전 부르지도 않는데 진짜 파바로티 목소리예요. 막 발성도 막 좋아. 실제로 불렀을 것 같아. 심지어 컨디션이 젊을 때야. 너무 잘 불러. 그러니까 유슬기 목소리로 뭐 듀엣의 목소리로 누군가가 AI 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와 뭐 지금 우리는 지쳐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뭐 영원한 거잖아요. AI보다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 AI는 노래가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듀에토의 노래가 음원에 있는 건 똑같지만 듀에토가 라이브를 부를 때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도 템포도 표현도 에너지도 각자의 상황과 여건과 컨디션과 무대와 이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표정 변화. 노래는 표정과 함께 봤을 때 좀 더 와닿는 거니까. 그냥 귀로 들었을 때도 편한 게 있지만 약간 듀엣의 노래는 직접 봤을 때 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AI에 대해서 걱정하면서도 잘 사용하면서도 이제 그거를 탁 캐치한 분들은 팍팍팍 치고 나가시고 이것에 대해서 난 모른다 하는 분들은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팍팍팍팍 나가버리니까 엄두도 안 나고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제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너무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룬님, 창문에 시트지 떼고 끈끈이 지우는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녁 때 할 수 있는 작업이라 듀더클이 반가워요.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갈아버리자 했는데 중노동이네요. 며칠에 걸쳐 하는 중입니다. 아, 창문에 시트지 하면 이제 끈끈이가 있죠. 요새는 그거 뭐 이렇게 뿌려두면 다 녹거나 그런 제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끈끈이가 뿌리면 끈끈이가 다 녹는 그런 제품이 있던 것 같아요. 없나요? 요새는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 차에 붙은 스티커나 이런 거 뗄 때도 뭐 착 뿌리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시트지 끈끈이도 뿌리면 떨어지고 왜냐면 제가 그 떼는 걸 뿌려서 뗐던 기억이 나요. KSY님 지자체 공연장의 티켓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인 듯 해요. 경기 아트센터 루브르 박물관 동생이 궁금합니다. 쥐팜도 성과 있길 바랍니다. 실기님 진행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끝이네요 하고 듀더클 토요 매거진을 듣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 아트센터 나오셨죠 지난주에 포토존으로 루브르 동생 거기 사진 찍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공연장의 티켓 가격이 훨씬 싼 것 같아요.

같아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에 있는 공연장들의 비용 차이. 많은 공연장들에서 많은 공연이 있고 많은 공연을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공연들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듀더컬 토요 매거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듀엣 투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듀엣 투의 드림 이어서 쿠스타브 홀스트의 행성 작품 번호 32-6번 천왕성 마술사 주민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납작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월 6일 토요일 슬기대의 1부 마치겠습니다. 1926년 6월 6일은 독일의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텟이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텐슈텟은 동독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서방으로 망명해 서유럽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 데뷔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80년대에는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텐슈텟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성공으로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합니다. 리허설 도중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70세도 되지 않은 나이로 은퇴를 했다고 하네요. 말러의 교향곡 1번 중 마지막 4악장 클라우스 텐슈텟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6월의 첫 주말인 오늘 하늘이 쾌청했습니다.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으로 깨끗한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광주와 전주 29도로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 도심 동화 면세점 앞에서 집회 관련으로 하위 차로가 부분 통제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시즌 호텔 앞에서도 집회 관련으로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각 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는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산구 분기점 부근 갓길에 승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동탄분기점 부근 갓길에 승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10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11월 4일 끝난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두고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이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논란이고 야당에서는 이 선거 결과에 별 기여를 못한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2: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 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였던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3: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0: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2: 그리고 4년 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자리 12개를 가져왔습니다.
4: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2: 숫자로만 보면 대승이지만 이기고도 친 선거라는 평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빼앗겼고 재보궐선거에선 의석 4개를 야권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는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정청래 대표 행보를 두고 누적된 불만이 공개 분출됐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선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비당권파가 선거 책임론을 파고들면서 두 달여 뒤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2: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맡아 집중 유세를 벌인 지역이 사실상 전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저는 부당하게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2: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선거 기간 잠잠했던 내용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7: 우리 당이 쇄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0: 정당으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2: 장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희망의 불씨를 봤다고 언급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고리로 한 선관위 때리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 특정 투표소에서만 이렇게 투표 용지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저는 사실상 선관위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9: 6.3 지방선거가 완벽한 승자 없는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도전으로 공석이 될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부터 한 달 넘게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 물색까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 취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광역단체장 5대 12에서 12대 4로 구도가 바뀐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탄탄한 지방 권력을 토대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 성과 내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11: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10: 우선 이를 위해 내각 쇄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석이 될 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아 역할을 인정받으며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40년 직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지만 정 장관이 1%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 실장 차출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로운 총리 지명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청와대 참모진 변화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직에 낙점되면 이기 청와대 조직을 이끌어갈 후임 비서실장 발탁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비전인 AI 3대 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 달 넘게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채우는 것도 선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11: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첨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습니다.
10: 민정수석과 홍보소통수석 등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1년간 함께 달려온 일부 참모진 교체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소개할 예정인데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개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2: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 식사, 조서 열람 시간 등까지 포함해 오후 4시 반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관이 아닌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에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3: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건넨 문건을 확보하면서 계엄 메시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이 이 문건에 따라 미국 CIA 관계자에게 계엄에 관해 설명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특검은 이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같은 의혹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한 차례씩 조사했는데 홍 전 차장은 다음 주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 주 한 차례 더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병기를 소지한 군 병력을 국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반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중수사라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다음 주 소환 조사를 통해 반란 혐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2: 경북 구미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철거하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7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선 사진을 찍다 파도에 휩쓸리고 카약이 뒤집어지는 등 순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4: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시의원 선거사무소 앞. 건물 앞 인도에 가로 세로 1m 남짓한 구멍이 뚫렸고 긴급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떼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 지지다리가 있던 인도가 꺼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
15: 크레인 차 그거를 발판을 끄다가 놓은 게
16: 목격자입니다.
14: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해안가에선 줄을 당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합니다. 강원도 강릉 영진 해변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 두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5시 10분쯤. 출동한 해경이 모두 구조했지만 30대 여성 한 명은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엔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카약이 뒤집혔습니다. 남성 두 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4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용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짙은 연기가 주변을 메워 1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2: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8층에서 1층을 향해 쇠총으로 쇠구슬을 여러 차례 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북구 신용동에 간 아파트 8층에서 아래를 향해 쇠총으로 쇠구슬을 10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발사되는지 시험 삼아 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충일을 맞아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와 난폭운전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18건, 소음기준 초과 8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예고로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69건에서 올해 12건으로 83%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큰 선물로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빈을 비롯한 4가지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서울에 짓게 될 것 같다며 국내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6: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고깃집 회동 도중 취재진 앞에 서서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네이버 등 협력사들이 올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7: 협력사들과 내년 사업 준비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는 하나의 제품에 집중했다면 내년엔 4가지 새로운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매우 바빠질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16: 입국 당시 언급했던 깜짝 선물의 정체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과 중앙 처리장치 CPU 베라, 엔비디아의 첫 인공지능 PC RTX 스파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컴퓨터 제슨 토르까지 4가지 새로운 사업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7: 한국에 선물로 4개의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베라루빈, 베라, RTX, 스파크, 그리고 우리의 제슨 토르입니다. 젠슨은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16: 베라루빈을 비롯한 엔비디아의 신규 사업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램 등 메모리 반도체가 대규모 탑재될 예정으로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로봇 공학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센터 건립 장소는 서울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17: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짓고 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입니다.
16: 황 최고 경영자가 밝힌 사업 계획은 남은 방한 기간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 피지컬 AI 협력과 연구로까지 투자를 확대하며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2: 젠슨 황은 내일 국내 대형 게임사 대표들과도 연쇄 회동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미래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왜 게임일까요?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방한 첫날, 전 세계 e스포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PC방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17: 우린 또 언젠가 바로 오늘날 AI 혁명이 시작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AI가 여러분의 PC에도 통합될 거라고 말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18: 젠슨 황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게임업계 거물들과도 연이어 만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가진 AI가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려면 먼저 가상 공간에서 수천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형과 마찰력 같은 물리 법칙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수십 년간 고도화한 곳이 바로 게임사들입니다. 실제로 게임 제작 도구인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은 로봇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상 캐릭터들의 정교한 행동 데이터까지 축적한 국내 게임사들이 미래 로봇을 학습시키는 핵심으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19: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로봇에다가
17: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19: 반도체 집어넣어서 휴머나이드 로봇 만들어보자. 이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고.
18: 미래 피지컬 AI 산업을 완성할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면서 우리 게임사들의 위상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2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2: 경동 나비엔.
23: 여기가 뉴욕입니까?
24: 이곳이 파리입니까?
2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5: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행 시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도심에서는 1시간 전 저녁 6시부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밤 8시 이후부터 월드컵로, 증산로, 상한청산로 등의 주변 도로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포시즌 호텔 앞에서 출발한 행진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동아 면세점 앞은 집회 관련 무대로 하위 차로가 아직은 부분 통제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아직은 통행량이 많습니다.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이어지는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소통 상황이 점차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속도가 아직은 내려가 있는데요. 반포대교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하츠하토리안의 발레음악 가야네 중에서 카레춤 안드레 아니샤노프가 지휘하는 상 페테르부르트 스테이트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1903년 6월 6일 러시아의 작곡가 아람 하츠하토리안이 태어났는데요. 좀 낯선 이름이지만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와 함께 소련 시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손꼽힙니다. 하츠하토리안의 음악 이어서 들어보시죠. 극부수음악 가면 무드회 중에서 왈츠 안드레 아니샤노프가 지휘하는 상 페테르부르트 스테이트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입니다.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1: 네,
0: 지내셨죠?
1: 한 달 만에 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소개해 주신 공연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1: 네, 잘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 정호회음악회, 소소음악회 모두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아. 뭐 국립극장 완창판 소리나 또 저희 기획공연 당신 좋을 때로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0: 야, 진짜 국립극장은 공연이 많습니다.
1: 네, 쉬지를 않습니다.
0: 아,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1: 네.
0: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자, 그렇지만 오늘도 또 소개해 주실 공연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공연 소식 어떤 건가요?
1: 저희 국립무용단에서 이번에 검증된 작품들 두 편을 6월에 선보입니다. 하나는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라는 작품이고요. 하나는 국립무용단 탈바꿈이라는 작품입니다.
0: 아, 이거는 무용단이니까 무용으로만 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음악 함께. 오, 이게 둘 다 국립무용단 공연인데 우리나라의 국립이라는 말이 붙은 무용단은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무용단은 이렇게 같은 국립인 건가요?
1: 네, 맞아요. 같은 국립단체이기는 한데 이제 국립발레단은 말 그대로 이제 발레를 주종목으로 하시고 현대무용이 네. 이제 현대무용이신데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에 이제 무용이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한국무용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0: 한국무용에.
1: 근데 대신에 국악원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춤이라기보다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현대무용이 섞일 때도 있고 또는 뭐 하우스댄스라든가 그런 요즘의 춤들을 섞어서 좀 요즘 시대에 맞는 한국 무용을 새로 창작해 나가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무용은

0: 보통 그 한복 입고 이렇게 그쵸? 하는 살풀이 같은 게 한복인데.
1: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춤도 추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들이 동시대적인 전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네. 현대 무용과의 작업도 굉장히 많고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존 전통 무용을 생각하시면 좀 많이 다른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좀 더 오히려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1: 네, 오히려 요즘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0: 국립극장 다루른 극장에서
1: 네 맞습니다. 네,
0: 6월 19일 몽유 도어문은 6월 12일 금요일
1: 네, 14일까지 네.
0: 탈바꿈은 6월 19일부터 21일
1: 네.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몽유 도어문 몽유도원도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1: 네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몽유도원무가 저희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다로른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국 호페시 섹터 무용단, 네덜란드 갈릴리 무용단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온 현대무용 안무가죠. 차진엽 씨가 저희 국립무용단과 협업한 작품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랑 2022년에 처음 같이 협업을 했는데 그때 워낙 평이 좋았고 24년의 재연을 거쳐서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저희 무용단의 스테디셀러 같은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야. 말씀 주신 대로 조선시대화가 완연의 몽유도원도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몽유도원도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산이 굽이굽이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딱 그 무용단의 공연을 보자마자 첫 장면부터 그 굽이굽이 산수화가 펼쳐지는 듯한 그 무용수들의 그림자와 동작 으로 그런 구비구비라는 단어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구비구비 그림자된 무용수들의 호흡, 몸짓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살아있는 산수화를 보는 듯한 그런 공연입니다.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뮤지션 하임 그리고 그룹 잠비나의 멤버 신민용 씨가 음악을 맡아서 음악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미디어 아트라던가 또 조형물 같은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보면은 소위 말하면 굉장히 힙한 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저도 아직 무용 공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발레다 현대무용 전부 보신 네. 적이 없고요.
0: 그러니까 뭐 노래에서 함께 무용을 하거나 이런 건 봤지만 네. 무용만.
1: 네네.
0: 그래서 어떤가요? 보통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나요?
1: 그렇죠. 이게 어떤 공연도 굉장히 난해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세련된 이미지라던가 네. 무용수들의 에너지가 또 직접 눈앞에서 보면 굉장히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스테이지 파이터라던가 그런 춤 경연대회가 또 인기를 얻으면서 새롭게 또 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아서 새롭게 또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다양한 장르니까. 자, 몽유도원 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탈바꿈. 탈바꿈 하니까 약간 탈춤이지 않을까라는 막 개인적인?
1: 정확하게 또 이것도 맞추셨는데요. 네, 이것도 탈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 국립무용단 소속인 이재화 단원이 직접 안무한 작품인데요. 네. 이재화 단원 같은 경우에 그 이전작이 2020년에 감우악칠체라고 해서 농악의 칠체장단이 있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직접 루프 스테이션도 활용하시고 로그막도 나오고 그런 감우악칠체라는 공연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탈바꿈이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2024년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5년에는 국제현대무용제 모드앞에 폐막작으로 초청되기도 했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주미한국문화원 초청을 받아서 뉴욕 워싱턴 공연까지 예정이 돼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미 약간 작품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말씀 주신 대로 탈춤을 소재로 했는데 단순히 그냥 탈춤을 한다기보다 왜 소위 탈을 쓴다, 가면을 쓴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다층적인 이미지에 좀 초점을 두시고 이제 일종의 얼굴을 감추는 장치인데 이렇게 얼굴을 감추게 되면 좀 뭔가 내 안에 모르던 자아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들을 다각도로 조명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음악 그 밴드 카디에서 활동하시는 검은고주자 박다울 씨가 네네.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밴드와 함께 굉장히 강렬한 밴드 사운드로 탈춤을 선보이고 탈도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하회탈 이런 것도 물론 전통 탈도 나오지만 LED 탈에서
0: LED 탈이요?
1: LED에서 탈이 이렇게 또 바뀌기도
0: 또
1: 하고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그래서 전혀 전통을 모르시는 분들도 오히려 최근에 K-POP 댄스라든가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야.

0: 설명을 들어서는 정말 궁금하고 막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굉장히 전, 힙하고 재밌어요.
0: 야, 탈바꿈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1초 만에 가면 바꾸는 거. 이렇게
1: LED로 바꿔줍니다.
0: LED로.
1: 네네.
0: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LED로 바꿔줍니다.
1: 네네. 그런 다양한 탈들을 보는 재미, 또 그리고 그 무용수들이 탈춤으로 펼치는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야, 이게 요새는 국악이 그런 국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죠?
1: 그러니까 물론 전통을 이렇게 잘 보존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있지만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것도 전통의 저희 영역이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실 만한 공연들이 많아요.
0: 자, 음악 공연은 익숙하지만 무용 공연은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이런 거 보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또 소개해 주실 공연 있을까요?
1: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국립창극단 효명이라는 공연이에요. 국립창극단이 올해 내놓은 아마 대형 신작?
0: 신작?
1: 네, 대형 신작이고 해오름 극장이 저희가 대극장이거든요. 네네네네. 굉장히 규모 있고 스케일 있는 그런 멋진 대작을 준비 중입니다.
0: 오, 이 창극이면은 뭐 우리는 알고 있는 뭐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같은 판소리를 무대곡으로 만든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효명이 만든 거 창작인가요?
1: 네, 이번에 창작된 작품이고요. 사실 네? 창극이 예전 같은 경우엔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판소리를 배역을 나눠서 했던 그게 이제 네네네네. 창극의 초창기 모습인데 요즘에는 뭐 셰익스피어, 그리스, 미극 뭐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크로스오버 소위 말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소리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에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효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 씨가 맡았던 그 실제 모델이 효명세자인데
0: 네,
1: 그걸로 이제 그 효명이 그걸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춤과 음악으로 일종의 나라의 변화를 꿈꾸었던 그런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예약 정치를 꿈꿨던 효명의 행보에 집중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와, 근데 이제 뭐 춘향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작곡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공연한 건데 이것도 다 창작 작곡을.
1: 네네. 작창가로 저희 이전 단원이었던 유태평양 씨가 저희 작창을 맡아서 또 새롭게 작창을 하셨고
0: 네.
1: 대본도 새로 쓰고 전부 다 창작입니다.
0: 근데 저 아까 귀를 아직 기억하는 게 셰익스피어를 창극으로 한다는 게
1: 네, 저희 굉장히 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리비에 어워즈에서 네. 정영두 연출께서 거의 연출상 후보까지 올라가셨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0: 음악은 국악인가요?
1: 네, 소리가 기본으로 있긴 한데 뒤에 음악이라던가 작창을 이제 새롭게 다 창작을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악기가 국악인가요? 아니면
1: 그러니까 국악기도 밴드? 들어가고 저희 수성반주라고 해서 그런 국악기 수성반주도 있고 어떤 서양 악기가 같이 혼합되기도 악기. 하고 작품 성격에 따라 그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0: 창극! 네. 말로만 들어서 너무 이제 완전 국악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1: 네, 발성만 이제 소리를 바탕으로 하신 하지만 그냥 뮤지컬의 한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창극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셔서 나름 팬덤이 꽤 저희가 많아요. 거의 창극단 공연을 오픈하자마자 매진되는 경우도 많고 딴 것보다 저희가 티켓값이 저렴합니다. 굉장히 멋진 세트와
0: 무대인데.
1: 네, 그리고 짱짱한 배우분들과 음악 굉장히 고퀄리티 무대인데 저희가 문체부 산하의 어떤 책임 운영 기관으로서 저렴한 티켓값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창극단 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세금 내는 보람. 네, 이번에도 좀 세금 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작을 준비 중입니다.
0: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준수 씨도 창극하시나요?
1: 네. 저희 창극단 대표 간판 스타셨고 이제 퇴단을 하셔갖고 개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 보호자라는 작품에서 객원단원으로 또 출연을 하셨어요.
0: 그럼 정말 많이 보러 가셨겠네. 많은
1: 네,
0: 분들이.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겁니다.
0: 예, 이게 여러분 저도 처음 아는 거지만 이게 창극이라고 판소리를 무대극으로 하는 겁니다.
1: 네.
0: 오페라 뮤지컬 같은 장르고요. 네. 볼거리가 정말 많네요. 들어만 봐도.
1: 네. 그리고 창극 효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름을 하면 위인전처럼 이 사람이 뭘 했고
0: 일대기를
1: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네.
1: 이건 그렇다기보다 이제 효명이 딱 추구했던 어떤 예약정치 이런 왜 예약정치를 왜 꿈꾸게 되었나 그런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궁중 음악과 춤을 담당했던 장악원 또 어떤 대장감 이렇게 공간들의 대비도 굉장히 세트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드러내고 있고 이 역사적 사실 위에 또 이럴 때는 팩션이라고 해서 좀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권력 세계 밖에서 살아온 그 소위 킬러라고 하죠.

0: 여성
1: 누군데?
0: 킬러, 그러니까 살수라고 하는데 그런 묘묘라는 가상의 인물이 궁에 들어와서 원래 효명을 제거하려는 임무가 원래 있었는데 효명이 꿈꾸는 이런 예약 정치에 감화가 돼 점점 변해가는 그런 과정도 만나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드라마도 있고 또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하신 김제덕 안무가께서 안무를 맡으셨어요. 이분이
1: 네.
0: 직접 음악도 하시고 안무도 직접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그런 궁중정제, 뭐 춘행전이라던가 현대무용과 혼합을 시켜서 굉장히 화려한 군무를 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무대에 총 66명이 등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 있고 볼거리, 들을거리가 풍부한 그런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1: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보러 오고 싶을 정도예요.
0: 한번 보러 오시면은
1: 네.
0: 저희가 초대해드리도록
1: 진짜
0: 하겠습니다.
1: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 또 국악 관현악단 공연이네요.
0: 네, 국악관현악단 공연인데 좀 굉장히 특이한 공연입니다. 일단은 공존이라는 제목이고요. 인문학 콘서트라고 하는데 요새 AI가 워낙 대세
1: 그렇죠.
0: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AI가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1: 아하.
0: 협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국악관현악단과 같이 말 그대로 공존을 하는 그런 무대를 꾸리는 그런 공연이에요.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좀 이런 시도를 좋아하셔갖고 원래 2023년에 로봇 지휘자가 등장한 적도 있었고요.
1: 로보트가 주의를 했나요?
0: 네, 실제로 로봇이 등장해서 지휘를 했고 그리고 또 같은 해 관현악의 기원이라고 해서 VR 기술을 활용한 그런 공연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단순히 이제 이 기술을 써봤다가 아니라 정말로 인공지능이랑 사람이 만드는 예술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한 작품이에요. 국내 생성형 AI 음악 스타트업 포자랩스가 참여를 해서 5편의 새로운 국악관현악곡을 만들었고요.
1: 네.
0: 이 곡을 국악관현악의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을 어떻게 작곡했냐면 저희가 관객 설문을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감정 같은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1: 네.
0: 나를 위한 한마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남겨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AI 지음이라는 친구가 가사를 썼어요.
1: 아하.
0: 네, 그래서 그걸로 AI 보컬 노래 협연까지 같이 하는 네, 그런 무대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일반 관객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을까 봐 저희
1: 네.
0: 카이스트의 뇌과학 전문가인 정재승 교수님께서
1: 너무
0: 같이
1: 유명하신 분이죠.
0: 하세요. 그래서
1: 예.
0: 편하게 관객들에게 소개도 하고 배경 지식도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때 이 AI인 지음이 공동사회자로 또 같이 무대에 섭니다. 그래서
1: 화면인가요?
0: 아마 그거는
1: 야,
0: 무대에서
1: 무대에서.
0: 확인을
1: 궁금해.
0: 직접 어떤 형태로 등장하실지 보시면 될것 같고
1: 궁금해.
0: 그래서 같이 진행도 하고 직접 무대에서 협연도 하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예술도 이제 더 이상 뭐 디자이너 필요 없다. 음악가도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이 양쪽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무대에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1: 굉장히
0: 같습니다.
1: 궁금해요. 갑자기
0: 네.
1: 사람이 나와서 AI인 척 하는 건지, 진짜 AI 기계인지.
0: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될 거고
1: 궁금해.
0: 어떤 식으로 무대에 구현될지 당일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1: 아니,
0: 같습니다.
1: 국립에서 하는 공연은 다 궁금하네요.
0: 저희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6일 저녁에 국립극장 달오른 극장에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거 듣기만 해도 막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1: 언뜻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만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게 2023년부터 이런 시도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궁금하네요. 우리 PD님 보셨을 땐 이게
0: 네. 네.
1: 시도가 진짜 혁신적이다든지 에이 저런 거 어딨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관객들 반응도.
0: 일단 저희 로봇 지휘자 에버식스를 도입했던 부제라는 공연이
1: 네.
0: 이때 정말 국악관현악단 언론 행사를 한 이래로 정말 가장 많은
1: 사람들이.
0: 관심을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오셔서 취재를 하셔서 이때 막 AI에 대한 논의가 막 본격적으로 나오던 시대라는데 사실 그 에버식스 같은 경우에는 AI는 아니고 정말
1: 네네네.
0: 이제 그 지휘 동작을 학습한 로봇인데 그때 사실 근데 발상은 그거였어요. 지휘가 단순히 박자만 맞추는 거면 로봇이 오히려 정확하잖아요. 로봇 지휘자로 대체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휘자의 부재를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해서 실제로 로봇 지휘자가 하고 또 사람 지휘자가
1: 해서
0: 또
1: 비교 채용.
0: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데
1: 재밌다 재밌어.
0: 이것도 재밌는 게

0: 에버식스가 연습을 하잖아요.
1: 네네네.
0: 이 지휘를 따라가다 보면 이 친구는 분명히 같은 박자, 너무 정확한 박자인데 단원분들이 연주를 하실 때 점점 빨라지는 기분이 든대요, 박자가. 그래서 단원과 같이 인간이 호흡하면서 하는 박자랑 이게 또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 일단 사람만의 그런 페이스와 그렇죠. 호흡이 있는데.
1: 템포라는 게 있지.
0: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친구가 저희 지휘단 단상에 이렇게 딱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올라왔는데 네네. 관객분들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를. 그래서 사실 막 동작을 정말 일반 지휘자처럼 너무 복잡한 동작을 못하고 단순한 지휘만 하지만 그냥 그 자체로 되게 귀여워해 주시는
1: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0: 생각보다 이렇게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 좀 뭐랄까 호의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궁금하네요. 에버식스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0: 이것도 한번 사진이 있을 거예요.
1: 있을 거예요. 네. 에버식스. 야, 이게 참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어떤 혁명을 일으키시네요.
0: 네, 그냥. 저희가 베이스가 전통이지만 시도 자체는 이제 어떻게 동시대와 같이 맞춰갈지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오히려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클래식이니까 성악이니까 이쪽이 있지만 국악과가 따로 있거든요.
0: 네.
1: 국악과 선후배 뭐 친구들이 옷을 제일 잘 입었어요.
0: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하고 다녀요.
1: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네. 본인들이 하는 게 한복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다르다.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에요. 자,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제 6월 5일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 이병우와 함께 공연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0: 네, 어제 막 공연을 끝냈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장화홍련, 스캔들, 왕의 남자 이런 영화음악으로 워낙 유명하신 음악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또 유명한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7년 만에 어떤 타장르의 거장 뮤지션과 함께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병우 음악감독의 대표적인 영화 히트곡들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서 만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운 곡도 선보이셨어요. 그래서 국악관현악 단을 위해서 각자의 입장이라는 신작을 작곡을 했고 실제로 본인이 기타리스트로서 협연까지 참여를 하셔서 많은 관객들이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1: 야, 이것도 뭐 아주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국립극장의 6월은 정말 다양한 공연으로 아주 넘쳐납니다. 자, 다음에는 7월 중순쯤에나 뵙게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미리 뭐 7월 공연이나 뭐 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국립극장의 7월은 축제 기간입니다. 저희 음악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1: 네.
0: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이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 양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 여우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온 그런 음악 축제예요. 지금까지 8만 8천 명이 다녀가셨고
1: 오호.
0: 평균 객석 점유율도 약 90%를 기록하면서 저희로서 아주 대표적인 음악 축제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다 젊고 대중적인 축제를 지향하는데요. 이번 축제의 예술 감독이 그 슈퍼스타라는 곡 아시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1: 네,
0: 그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님이 예술 감독으로 오셨고 그 국립창극단의 젊은 소리꾼인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 감독으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예전에 뭐 양방원 선생님이라든가 뭐 나연성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께서 보통 예술 감독으로 하셨는데.
1: 네.
0: 대중음악계 분께서 이렇게 예술감독을 맡은 것도 최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부터 지향점이 워낙 확실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의 몇몇이 좀 화려합니다. 강산희 씨 나오시고 선우정아 씨,
1: 네.
0: 안예은 씨 그리고 그 워킹으로 워낙 잘 알려진 립제이, 댄서분까지 해서 익숙하셨던 그런 대중문화 아티스트 분들께서 저희 전통 음악이랑 만나서 또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돼 있고요.
1: 네.
0: 립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 댄스랑 전통 연희가 합쳐져서 현대적 구판을 만들어 보시겠다 이런 각오를 내보이셨고
1: 네.
0: 강산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소리꾼 정복원 씨랑 같이 무대를 하시는데. 판소리 사철가를 직접
1: 하신다고요?
0: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도전을 하시고 있고 이 외에도 저희 국립창극단의 김수인 씨
1: 네네.
0: 같은 경우에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라고 해서 블루스 음악과 전통 음악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시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0: 니가 공연만 하고 가시는 건데 이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극장이 쉴 날이 없이 불이 꺼질 날이 없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0: 아, 대단합니다. 공연 소개만으로도 약간 이렇게 공연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뒤덕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 2회차입니다. 2회차 꿀팁은 지금까지 이제 나오신 분들이 공연장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알려주셨거든요.
1: 아, 네. 인증샷 중요하시죠.
0: 그렇죠. 이제 뭔가 딱 찍었을 때 여기가 국립극장 맞습니다 하는데 그 포토존.
1: 네.
0: 가장 넘버원 포토존.
1: 일단 저희 국립극장에서 저희가 약간의 언덕이거든요.
0: 네.
1: 언덕을 올라오자마자 보통은 국립극장 건물로 바로 향하세요.
0: 아, 그렇죠.
1: 그럼 건물만 보시는데 거기에서 약간 10시 방향으로 틀어서 보시면 그쪽에 남산 위에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거기에 일종의 숲이랑 저희 남산타워랑 극장이 한 프레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1: 바로 오셔서 극장으로 정면으로 공연에 늦으셨으면 당연히 빨리 가셔야 되지만
0: 네.
1: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올라오셔서 약간 10시 저희 구내식당 방향이거든요.
0: 네.
1: 그쪽을 보시면 남산타워와 저희 극장 건물과 그런 녹음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나오셔서 그쪽에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오고 아니면 좀 나는 어떤 힙스터 같은
0: 네.
1: 멋진 카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저희 해오름 극장 객석 2층, 그러니까 일반층으로 치면 3층이에요.
0: 네네.
1: 객석 2층으로 올라오시면 북라운지가 있어요.
0: 아, 위에?
1: 네, 그럼 저희 이렇게 책 보실 수 있는 어떤 소파라던가 그런 데스크도 마련이 돼 있고 앞에 통창이 있어서
0: 맞아요.
1: 그 전경을 감상하면서 그런 책도 보실 수 있고 북라운지이기 때문에 뭐 음료 같은 거 안 시키셔도 되고
0: 네.
1: 그냥 편하게 책 보시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과 함께 이렇게 그
0: 있어 보이게.
1: 저희 책과 티켓과 함께
0: 그쵸?
1: 이렇게 뭔가 공연 전에 일종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그런 인증샷 같은 것도 이쪽에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보통 이제 팜플렛이나 티켓 꼭 찍으시는데 이 국립극장은 거기서 찍으시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 진짜 공연 설명만 해도 이게 좀 재밌는데 진짜 이번에 무조건 들으시는 분들이 국립극장 공연은 하나 이상은 꼭 갈 것 같습니다. 지금 PD님도
1: 네.
0: 계속 가겠다고.
1: 네. 6월달, 7월달 멋진 공연들 많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0: 야, 진짜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이었습니다. 어제 국립극장에서 국립 국악 관현악단과 공연을 가진 이병우의 영화 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 중에서 반허공 이병우의 음악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린테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로 낮보다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행 시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1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시각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성수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서행되고 있고 반대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서는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7: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0: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네, 투표 당일 용지가 부족해 일종의 대기표를 받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죠. 그 대기표가 유출된 일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항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배부한 일종의 대기표입니다. 개보위는 대조전표를 유권자가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선관위가 챙기지 못한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에도 계속되면서 일대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K-POP 페스티벌은 공연 첫날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충돌이나 인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온 관객들도 적지 않았는데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 페스티벌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 주위로 재선거라는 외침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K-POP 페스티벌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 바로 맞은편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금요일 낮 개표소로 몰려온 시위대가 이틀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페스티벌 주최 측은 주말 아침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변경해 알려야 했습니다. 애초 입장 팔찌 배부처이자 휴게 공간으로 쓰려던 핸드볼 경기장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공연장마다 입구에서 팔찌를 채워주거나 예매표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뒤엉키면 사고라도 날까 공연 주최 측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불안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3: 무섭고 공연 보러 왔는데 좀 걱정도 많이 돼요.
4: 취소될까 봐 걱정 많이 했고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2: 이런 불안은 앞서 봉쇄 첫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보인 격앙된 모습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을 상대로도 마치 검문하듯이 붙들고 소속과 신원을 캐물은 건데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휴게 공간에서 시위 집단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나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5: 연일 투표용지 사태의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6: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0: 선관위 사퇴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1: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0: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3: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2: 전수미
3: 기반이
2: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3: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0: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에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4: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는데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6: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2: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5: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2: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7: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5: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7: 확실히 이제 비상임
2: 지난 2023년 노태학 위원장입니다.
7: 업무 상향기를 많이 느꼈고
5: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 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YTN24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4: 국내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겹살과 소주, 삼소 회동을 가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주말에도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는 데 이어 프로야구 시구와 게임, 로봇 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8: 방한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입국 직후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난 데 이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가졌습니다.
9: So good.
2: 진짜 좋네요.
8: 늦은 시간까지 만찬 회동을 이어간 만큼 방한 이틀째인 오늘은

0: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만 참석합니다. 황 CEO가 국내는 물론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화에서는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산업의 미래, 미래 인재상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과의 만남도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행보도 계속됩니다. 황 CEO는 한국 기업들을 좋은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 SK하이닉스와 삼성, LG, 현대, 네이버 우리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잘 해줬어요. 센스랑 엔비디아 CEO입니다.
0: 방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대 AI 연구진과 만나고 LG그룹과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관심이 반도체를 넘어 AI 플랫폼과 로봇,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2: 그 삼겹살집 회동을 할 때도 이제 네이버 의장이
1: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2: 엔비디아와 네이버 간의 협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의 제2사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최신 기술, 뭐 피지컬 AI 같은 최신 기술이 그 집합체이고 이 테스트베드거든요.
0: 젠순왕 CEO는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경영진과의 비공개 간담회 등의 광폭 행보를 마친 뒤 다음 주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엔비디아가 한국에 인공지능 기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채용 홈페이지에 서울 근무 조건으로 AI 기술센터 소속 피지컬 AI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AI 기술센터는 싱가포르와 영국, 타이완 등에서만 운영하는 거점으로 설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글로벌 기술 전략 요충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어디에 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일 것 같다면서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잘 안다면 일하러 오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내일 국내 대형 게임사 대표들과도 연쇄 회동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미래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왜 게임일까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방한 첫날, 전 세계 e스포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PC방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1: 우리는 또 언젠가 바로 오늘날 AI 혁명이 시작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AI가 여러분의 PC에도 통합될 것이라고 말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4: 젠슨 황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게임업계 거물들과도 연이어 만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가진 AI가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려면 먼저 가상 공간에서 수천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형과 마찰력 같은 물리 법칙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수십 년간 고도화한 곳이 바로 게임사들입니다. 실제로 게임 제작 도구인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은 로봇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상 캐릭터들의 정교한 행동 데이터까지 축적한 국내 게임사들이 미래 로봇을 학습시키는 핵심으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5: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 김대호 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5: 엔비디아에 인공지능 반도체 집어넣어서 휴머나이드 로봇 만들어보자. 이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고.
4: 미래 피지컬 AI 산업을 완성할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면서 우리 게임사들의 위상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0: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5: is
6: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지만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도심에서는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로, 증산로, 성산로 등의 주변 도로가 지금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 때문에 서서문로 경차정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교각이 철거되는 6월 말까지 차량 통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곧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외치는 드리블, 트래핑 같은 축구 용어들 속에 물방울이 굴러가는 모습이라던가 덫으로 사냥을 하던 인간의 역사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미디어 언어 시간에는 신동광 어원연구가와 함께 월드컵을 100배 더 즐기기 위한 축구 용어들의 어원을 함께 풀어봅니다. 벌써 초여름에 접어들었죠. 기상청이 가끔 날씨를 틀리긴 해도 황당한 예보를 내놓진 않는데요. 최근엔 조회수를 노린 유튜브의 자극적인 가짜 일기예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상청장이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을 정도인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가짜 일기예보에 대해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0: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1: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12일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죠.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축구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원 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1: 네, 오늘 주제가 월드컵 축구와 관련된 건데 축구 좋아하세요?
2: 그럼요. 축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라고 하죠. 우리가 듣고 말하는 축구 용어들 그 뜻을 알고 보면 재미도 한층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그러려니 여기며 뭐 정확한 뜻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먼저 축구가 왜 축구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2: 축구는 영국 기원설과 중국 기원설이 있는데요. 인류가 발로 공을 차는 놀이 자체는 아주 오래됐죠. 약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에 축국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찰축자에 가죽공 국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가죽공을 발로 차는 놀이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군사훈련 목적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럿이 함께 공을 차고 놀았다라고 하죠.
1: 축국, 축구. 이 기억 받침 한 끗 차인데 네. 자, 그러면 골대에 공을 넣는 축구, 오늘날의 이 축구는 언제 생긴 말인가요?
2: 근대 축구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863년 잉글랜드 축구협회, 즉 FA가 창설되면서 규칙이 통일됐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축구의 틀이 잡혔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되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 발로 차는 공놀이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골을 넣는 규칙이 있는 이 축구, 오늘날의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예, 네,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는 축구를 부르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풋볼, 사커, 축구까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좀 어리둥절한 말들이에요. 영국에서는 풋볼, 즉 발로 차는 공이라고 불렀죠.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서 이름은 사커예요. 사실 사커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축구 종주국인 영국에는 여러 종류의 공차기가 있었습니다.
1: 네.
2: 손과 발을 함께 쓰는 럭비 풋볼과 발만 쓰는 풋볼이 대표적인데요. 사커는 축구협회 어소시에이션의 철자를 변형한 단어예요.
1: 네.
2: 그래서 ASOC를 어소시에이션에서 흡입해서 ER을 덧붙인 이름이에요.
1: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네네. 되는 거네요.
2: 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협회를 줄인 말이고요. 요거를 옥스퍼드식으로 학생 속어로 변형해서 어사커 또는 사커라고 부르다가 이게 SOCCER 사커로 굳어졌죠.
1: 네. 그럼 풋볼과 사커 둘 다 영국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네.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말 축구는요?
2: 축구는 한자어지요. 찰축자의 공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네.
2: 사실 이 말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스포츠를 받아들이면서 한자로 번역했죠.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1: 우리나라 말 중에 족구도 있잖아요.
2: 네, 풋볼을 그대로 옮기면 족구가 되는데요. 발족자의 공구자를 쓰죠. 중국은 축구를 한자로 족구라고 부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족구가 그 발로 하는 배구 비슷한 그런 족구가 있어가지고 족구보다는 축구라고 쓰는 게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죠.
1: 네.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도 이렇게나 다르게 쓰고 있군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장 안 용어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드리블부터 알아볼 텐데 가끔 어떤 분은 드리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나요?
2: 드리블이 맞아요. 드리블의 원래 뜻은 방울방울 떨어지다, 물방울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공이 발 앞에서 조금씩 굴러가는 모습이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것과 닮았다고 해서 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1: 재밌네요.
2: 네, 그래서 농구에서도 드리블이라는 표현을 쓰죠.
1: 네.
2: 드리볼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을 드라이브하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없는 말입니다.
1: 네, 드리볼 아니고 드리블이
2: 네.
1: 맞다.
2: 네.
1: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이미지라니.

0: 뭔가 굉장히 시적이고 또 낭만적이게도 네. 느껴지는데
1: 네.
0: 자, 골은요? 이 골은 사실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네. 어원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원이 있나요?
1: 득점을 의미하는 골은 중세 영어에서 온 말로 추정되는데요. 뭐 목표점이나 결승점, 도착점이란 의미로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공을 넣어야 할 도착점, 즉 금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득점이 돼서 승패의 결과를 좌우하죠.
0: 그렇군요. 또 축구를 보다 보면 슛보다 가장 많이 외치는 게 패스인 것 같아요.
1: 패스요?
0: 네, 선수들끼리 네. 막 패스 패스 이런 말 네? 하지 않나요?
1: 네.
0: 뭐 패스는 어떤 약자인지도 궁금해요.
1: 패스는 말 그대로 동사예요. 라틴어 파수스, 즉 걸음이나 발걸음에서 출발해서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이어진 말인데요. 공을 통과시켜 보내는 행위죠.
0: 그렇군요. 자, 그럼 패스 말고 다른 표현의 어원들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1: 트래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공을 가지고 그 개인기를 부리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건데요. 트랩이란 말이 덫을 뜻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발이나 가슴으로 딱 잡아두는 동작.
0: 아.
1: 그래서 덫으로 잡는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된 거죠.
0: 네.
1: 슈팅은 쏘다라는 뜻의 동사 슛에서 왔어요. 화살이나 총알을 쏘듯이 골대를 향해서 강하게 차는 움직임이죠.
0: 슛 이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발로 차는 동작인 킥은 어원이 좀 불분명해요. 추정 어원으로는 발로 툭 차다를 뜻하는 게르만족 키켄이 있는데요.
0: 네.
1: 이게 툭이라는 소리를 담은 의성어예요.
0: 네.
1: 원래 말이나 소가 위협을 느낄 때 강하게 뒷발질을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인간의 발길질로 확대됐다는 추측설 정도가 있어요.
0: 네, 직관적으로 이해가 네. 되네요. 공격에 대한 뭐 기술들, 용어들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네. 수비 쪽도 살펴볼게요.
1: 예.
0: 뭐 태클을 걸다.
1: 네.
0: 이 말은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일상에서도 비유적으로 쓰는 말인데
1: 네.
0: 이 태클은 어디서 온 표현일까요?
1: 태클은 원래 붙잡다, 달려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 영어에서 선박의 밧줄이나 장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동작으로 의미가 넓어졌죠. 그래서 이 태클이란 말은 사실 레슬링 같은 격투기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밀어붙이고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예, 아무튼 태클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은하처럼 쓰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차징이란 말이 있어요.
0: 차징?
1: 예, 차징은 돌진하다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0: 네.
1: 예전에 유럽에서 기병들이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축구에서는 상대 선수를 몸으로 밀치는 행위가 됐는데요. 혹시 숄더 차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0: 어깨로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밀치고니 하는.
1: 예, 그래서 이렇게 퍽 치면은 상대편이 퐁 날아가는. 예, 그래서 이게 정당한 몸싸움인지 반칙인지 경계가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작용하게 되죠.
0: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포지션으로 넘어가 봅니다.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이름들이 다 영어입니다.
1: 근데 축구가 영국에서 탄생했으니까 포지션 이름도 대부분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포워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0: 네.
1: 그 뒤를 받치는 미드필더가 있는데요. 들판을 뜻하는 미드필드에 있는 사람이지요. 가운데 들판을 얘기하니까 미드가 가운데고 필드가 벌판이니까요.
0: 네.
1: 그다음에 수비수는 디펜더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고요.
0: 네.
1: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베켄바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리베로로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었는데요.
0: 네.
1: 이탈리아에서 온 말이에요. 자유로운이라는 뜻의 리베로가 자유롭게 수비 라인을 오가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이라는 데서 붙은 이름이에요.
0: 네. 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말도 자주 쓰잖아요.
1: 예, 이제 포메이션은 보통 이제 작전, 전략, 구성, 배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형성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포마레에서 왔어요. 선수들이 어떤 대형을 형성하느냐, 그게 바로 포메이션이죠.
0: 네.
1: 그래서 433, 442 같은 숫자가 바로 그 포메이션 대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0: 아.
1: 시스템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건 그리스어 시스테마에서 온 말이에요. 함께 세운 것이라는 뜻이고요. 팀 전체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는 감각이 스며 있는 말입니다.
0: 네, 이제 포지션별 그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1: 네.
0: 자, 또 월드컵을 하면 두 손을 꽉 쥐게 하는 정말 긴. 네.

0: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바로 페널티킥을 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페널티킥은 원래 이제 페널티가 처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제대로 못하면은 여기다가
0: 페널티를
1: 페널티, 예,
0: 주겠다.
1: 맞습니다. 라틴어 포에나에서 왔어요. 이제 대가나 벌이라는 의미인데요. 반칙을 저지른 팀에 대한 처벌로 주어지는 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반면에 승부차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페널티 슛아웃인데요. 슛아웃은 쏘아서 결판 내다라는 뜻이니까 처벌킥으로 최후의 결판을 낸다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0: 슛 아웃 이말 왠지 마음에 쏙 드는데요.
1: 네.
0: 자, 그럼 페널티는 잘못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는데 승부를 내지 못한 건 사실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1: 맞죠. 그게 잘못은 아니죠. 1970년대까지 토너먼트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비기면은 동전 던지기나 재경기로 승부를 가려야 됐어요. 예,
0: 정말요?
1: 이건 너무 운에 맡기거나 선수들한테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두 팀이 페널티킥 같은 킥을 번갈아 차면서 승부를 내자였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연속으로 쏘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페널티 슛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축구 용어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니까 축구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고 또 축구를 보는 재미도 더 커질 것 같아요.
1: 말을 알면 보이는 모습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져요. 그래서 드리블 하나에도 물방울이 흐르는 감각이 살고 오프사이드 하나에도 대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 감각이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 감각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재미도 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0: 네, 이번 월드컵 더 재밌게 보고 또 응원도 신명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단을 들었습니다.
0: 네.
3: 모니터 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입니다. 먼저 기획 코너의 경우 평소 출연하지 않는 패널과 주제로 마련된 시간이니만큼 꼼꼼한 사전 질문 선정과 패널당 적절한 답변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서울시장 여야 대전이라는 특별 코너를 기획해 정원호 대 오세훈 초박빙 서울시장 선거판세 공약 집중 점검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0: 네.
3: 패널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점점 좁혀지며 예측 불허 양상으로 돌입한 두 후보의 마지막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관심을 모았습니다.
0: 네.
3: 그런데 정작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두 패널은 G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 여부를 두고 코너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0: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아쉬우셨나요?
3: 사실 이두 명의 서울시장 후보는 줄곧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논란과 서울 집값 상승에 있어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두고 서로를 힐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15일 GTX 철근 누락 사건이 보도된 이후로는 안전불감증 때 정치 쟁점화라는 공방만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3: 이날 방송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됐는데요. 공약 집중 점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된 코너이니만큼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하지 않은 진행자 태도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마침 이날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장성철 소장 대신 강수영 변호사가 임시 진행을 맡은 날이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인지 패널들도 서로의 말에 끼어들며 목소리가 겹치는 일이 잦았고요. 여기에 강수영 변호사는 저기 네네 잠깐만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말씀처럼 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라며 쩔쩔매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0: 네. 패널 간의 적절한 썰전은 재미를 더해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쳤나 봅니다.
3: 네, 코너 마무리 즈음에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치는 일도 반복됐는데요. 게다가 오신환 정부

0: 국민의힘원은 얘기를 좀 끊어가면서 얘기하게끔 해줘야죠, 사회자가라고 하고,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량을 조금 맞춰주셔야 해요, 끊어주셔야 해요라는 등 항의성 발언까지 했는데요. 오신환 전 의원은 얼척이 없네와 같은 말도 두 차례 했습니다. 과연 장성철 소장이 진행을 맡은 상황에서도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듣기 불편한 발언이었는데요. 스케줄이 여의치 않았기에 피치 못할 상황이었겠지만, 특별기획 코너라면 되도록 정규 진행자가 진행을 맡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지난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잘 분석을 했나요?
0: 지난 5월 27일 수요일 코너 여조심의위에서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장성철 소장의 진행은 앞서 임시 진행자와 사뭇 달랐는데요.
1: 네.
0: 코너 시작하기에 앞서 수치로만 언급하기 약속하셔야 돼요. 1위, 2위 이런 거안 돼요라고 선거방송심의에 어긋나지 않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요.
1: 네.
0: 서울, 부산, 대구, 평택 등 격전지를 시간 배분을 잘해서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분석만이 아니라 예측까지 해보겠습니다라며 청취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재미도 더해주었습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0: 다만 진행자의 깔끔한 진행을 위한 확정적인 어투가 패널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누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했으면 합니다. 지난 5월 29일 금요일 코너 여의도 숙녀 캠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리더십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 이때 진행자는 패널인 강수영 변호사에게 진보 진영에 계신 분으로서 민주당 당원이잖아요라며 민주당 측 대변인에 해당하는 발언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강수영 변호사는 당원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1: 네.
0: 그러자 후에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 진영을 응원하잖아요라며 재차 특정 논점의 발언을 유도했습니다. 더불어 진보 진영 민주당 측 채널들도 조국 후보를 편드는 패널은 거의 없는 것 같다와 같이 반론한 패널이 없는 상황에서의 확정적인 발언은 선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겠습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단 꼼꼼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기상청장이 날씨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뉴스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오늘은 가짜 날씨예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기상청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3: 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상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기상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관련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법에 따라서 기상예보업 등록자만이 기상예보를 할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벌금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여태껏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1: 네.
3: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기상 관련 정보를 생성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한 판단 체계를 만들어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날씨예보는 기상예보업 등록자만 할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3: 네.
1: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3: 기상법 17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장 외에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고, 항공기상예보, 우주기상예보는 또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3: 이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35개 업체인데요. 기상예보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기상특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등록 사업자가 아닌 자가 기상 예보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처벌 규정이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얼마나 온라인상에 가짜 날씨 예보가 많았으면 기상청장이 나서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건지 궁금한데요.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0: 네. 유튜브와 SNS에는 뭐 장마, 태풍, 집중호우 이런 기상현상과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1: 네.
0: 일례로 뭐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SNS나 유튜브에서 6호 태풍 위파가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다. 뭐 이런 동영상이 떠돌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단 한 개의 태풍도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태풍이 발생하기 사흘 전에 태풍이 발생했다고 허위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파는 이 실제로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뒤에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1: 네.
0: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고요. 일기예보, 특히 재난과 관련된 예보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허위 예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겠죠.
1: 6월 내내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본 기억도 나는데
0: 네.
1: 자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이 법대로 허위 예보를 하는 무등록 사업자들을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상예보업으로 볼 수 없어서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1: 네.
0: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1: 네.
0: 기상법이 정한 예보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상 관측 결과, 수치 예측 결과, 기후 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특보의 정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요. 이 유튜버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조치에 애를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1: 네.
0: 기상청장은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입장과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좀 더 좀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사설 또는 비공식 날씨 예보 콘텐츠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걸 텐데 자,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0: 일단은 날씨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상청의 정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예보를 참고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잘 안 맞는다. 잘 못 맞힌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도 되겠습니다.
1: 네. 몇 년 전에는 기상 망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를 못 믿어서 노르웨이 기상청 예보를 참고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0: 일기예보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강수 유무 정확도, 강수 마침률, 임계 성공 지수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강수 유무 정확도는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맞힌 사례를 전체 사례로 나눈 것이고요. 강수 마침률은 비 예보가 맞은 사례를 전체 비 온 사례로 나눈 것. 그리고 임계 성공 지수는 강수 맞힘 사례를 전체 사례에서 비 안 온 맞힘 사례를 뺀 것으로 나눈 것. 이렇게 됩니다. 좀
1: 네.
0: 복잡하죠?
1: 네, 어렵네요.
0: 지난 1분기 대한민국 기상청 강수 유무 정확도는 95.3%, 강수 마침률은 0.75, 임계 성공 지수는 0.43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1: 네.
0: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치 예보 모델은 유럽연합 모델과 영국 기상청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고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일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날씨, 특히 이 우리 동네 예보 등 이 예보 대상 면적이 좁아질수록 예보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0: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 등 해외 예보는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지역의 예보 정확성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렇군요.
0: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철에는 국지적 기습 폭우와 폭염 등의 이 국지적 기상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기간은 정확도가 좀더 높다고 합니다.
1: 네.
0: 기상청은 지난달에 인공지능 기반 레이더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의 해상도를 기존 8km에서 1km로 세밀화해서 예측 성능을 개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강수 예측도 좀더 정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1: 강수 유무 정확도가 95%면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거의 다 맞힌다고 볼수 있겠는데, 사실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좀 기억에 많이 있어서 체감 정확도가 더 낮은 걸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날씨 분야에도 허위 정보 식별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실까요?
0: 거의 모든 뭐이 허위 정보 식별 요령과 비슷한데요. 일단 흥미 위주의 과장된 표현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료 등이 혼란을 키우는 가짜 예보일 확률이 큽니다. 믿을 수 있는 날씨 정보는 기상청 공식 채널인 날씨누리, 날씨 알림이 뭐 이런 것들에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1: 네.
0: 등록된 민간 기상 예보 사업자 공식 채널 뭐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발생한 태풍이 또 6호 태풍 장미거든요. 이 태풍이 필리핀 먼바다 태평양에서 발생을 해서 북상하다가 오키나와 부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진로를 틀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4일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날씨 유튜버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처럼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쏟아냈거든요. 뭐
1: 네.
0: 이렇습니다. 태풍 장미 직격 전국 초토화 우려, 태풍 장미 북상에 전국 비상체제, 뭐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지지를 유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비만 오면 뭐 난리가 날처럼 뭐 물폭탄이니 초비상이니 역대급 강풍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1: 네.
0: 정작 영상을 보면 기류 흐름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영상에 날씨 해설하는 콘텐츠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목 장사하는 콘텐츠는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이 태풍 발생 상황과 진로 등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태풍 통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유튜브들도 기상청 자료를 가져다가 재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속 시원하고 정확합니다.
1: 네, 가장 정확한 곳, 날씨 누리, 날씨 알림이 등 같은 기상청 공식 채널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한달 내내 비가 오는 역대급 장마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확산했었거든요. 사실이 아니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확산된 콘텐츠인데요. 달력이 쭉 있고 6월 내내 이비 표시가 있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1: 네.
0: 기상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상청은 2009년 이후로 장마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예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 기술로는 1개월 이상 장기 예보로 매일매일의 날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1: 그렇군요.
0: 이런 가짜 일기예보는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 SNS 확산과 함께 주목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단골 가짜뉴스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매년 발견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시고 다가올 특정일 날씨를 알고 싶으시면 기상청 날씨돌이 앱을 활용하는 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이후까지 날짜별로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1: 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뭐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해마다 이번 여름이 가장 더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름이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된것 같고 폭염 일수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세계 기상기구 전망이 나왔다고요?
0: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남았죠. 5년 중에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86%에 달한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깨질 해도 유력한 해는 내년이라고 하는데요.
1: 내년이요.
0: 이 세계 기상기구는 과거 5년과 미래 5년 전 지구 기후 분석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발표했습니다.

0: 밝혔고요. 특히 올해 말에 엘니뇨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록이 깨지는 해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의 폭염이 혹독해지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여름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만큼 뭐 폭염이나 장마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무사히 올 여름이 지나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로 낮보다 일교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행 시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1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후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다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날아난 강병호 일산 방향 아직은 한남대교 북단에서 마포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반대 구리 방향 마포대교부터 한남대교 일대까지도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서는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0: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운영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 참가자들로 이틀째 봉쇄되면서 오늘 근처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의 입장 동선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위버스 콘서트 주최 측은 페스티벌 첫날인 오늘 오전 공지를 내고 핸드볼 경기장 실내에서 입장 팔찌를 배부하는 정책이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공연은 잔디마당 입구에서 관계자가 팔찌를 채워줄 예정이고 실내 공연은 별도의 팔찌 없이 티켓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3: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뭐 투표소에서
4: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 정책 실장입니다.
3: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2: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실 개표소에는 청년 수천 명이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답을 내놓지 않고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반사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6월 안에 원 구성을 완료해 국회 안에서 신속히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자는 당정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장외에서 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른바 해석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백서 발간 제안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오는 8, 9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권 물밑 경쟁은 슬슬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0: 6.3 선거 이후 첫 주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날 봉헌한 백서 발간 등 선거 전반을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0: 당내에선 서울 등 핵심 접전지 패배에 주로 이겨도 졌단 반응인데 정청래 책임론을 주장하는 뼈있는 발언들도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대표의 인식은 너무 나태하고 만연하다고 꼬집었고 전북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도민 모두가 정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는 8, 9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민주당에선 정대표 연임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당권 도전이 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벌써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단일화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반대로 당내에서 무게감이 큰 두 사람이 정대표 하나를 잡자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의견은 분분합니다. 물론 전당대회까지는 최소 두 달여 기간이 남은 만큼 변수는 많습니다.
3: 송영길 대표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관심 있어하는 외교활동, 대미관계라든지 이런 데 당장은 좀 주력하실 것 같아요.
0: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가늠자인 만큼 이를 사이에 둔 여론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여야 협상부터 각종 법안까지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의 살림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자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장동혁 체제의 존속이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이자 살림꾼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열립니다. 부산 4선의 김도읍, 충남 3선 성일종, 경남 3선의 정점식 의원까지 3명이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를 향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등 당 수습 방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은 정점식 의원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분열은 안 된다, 장 대표 즉각 사퇴론에 거리를 뒀습니다.
6: 우리 당내의 소위 합리적인
2: 정점식 국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해결을 해야 된다.
5: 반면 장 대표 체제 정책위의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도읍 의원은 보수 재건을 언급하며 애둘러 퇴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6: 다 털고
2: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당과 장 대표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5: 장 대표와 같은 충청권 기반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화합의 적임자다. 장 대표는 민심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의원입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정식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성일정 의원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면 당대표 권한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친윤으로 불렸던 구주류와 이른바 친한계 등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음 주면 제1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9: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8: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9: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8: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10: 많이 보고 싶다.
2: 고 이재석 경사 모친입니다.
10: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8: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진수식 도중 전도됐던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 항해 시험을 참관하며 핵전쟁 억제를 위한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시험 공정에 착수한 강건호의 항해 시험을 참관하고 만 톤급 신형 구축함 건조 등 향후 해군 현대화 계획이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강건호가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했고 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도 동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레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2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문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적 행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유투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미 대화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북미 협상 국면을 앞두고 처음으로 베이징을 찾았고 이듬해까지 세 차례나 더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내로 시진핑 주석도 평양을 방문해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은 중국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소극적이었지만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중러 정상은 북한과 함께 3자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만큼 이제 북한의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북한 나선특구 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 때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역에서만 잠시 노출됐을 뿐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주혜의 후계자 지위가 더욱 공고해진 만큼 이번에 공식 행사에 등장해 시진핑 주석과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12: 중국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2: 왜냐하면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12: 4대 세습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11: 25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김 위원장은 그야말로 급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항까지 직접 나갔고 금수산 영빈관 내부도 안내했습니다.
13: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들을
2: 누비시면서
13: 최고 순회분들께서는 그동안인 깊은 회포를 푸시며
11: 두 정상은 러시아가 선물한 리무진을 서로 직접 운전해주는 파격적인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7년 만에 평양 방문을 통해 전면적 관계 복원에 나선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의전을 받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6: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면서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호남과 충청권으로 확대돼 밤이 되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아침에는 강원 산지에서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수원 27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호남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 붕괴 때문에 아직은 서서문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교각이 철거되는 6월 말까지 차량 통제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강대로 숭례문에서 서울역 지나 서울역 광장 사이 이제는 소통 상황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퇴계로 서울역에서 회원사거리 구간 신호 한 번에 이동하고 있고 반대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 구간도 아직은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홍은 램프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 허성희가 부릅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전우가 남긴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허성희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인데요. 오늘 현충일인 만큼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래들 선곡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주말의 첫날인데요.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이라서 그냥 현충일이라는 걸 또 깜빡하고 지나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의외로 현충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알차게 채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노래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진 이미지 첨부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늘 인증해 주시던 사진과는 사뭇 다른 이 새로운 카세트 라디오를 또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에 라디오 듣던 카세트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셨나 봐요. 최근에 아버지가 새로 구입해 오셨다면서 새로 장만하신 라디오 카세트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날로그 느낌이 또 물씬 나는 카세트인데요. 요즘에도 판매하나요? 예전에는 전파상 같은 데서 많이 구입해서 들었는데 요즘 워낙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뭐 컴퓨터로 라디오를 듣기 편하게 디지털 시대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라디오를 가지고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는데 제 방 침대 위에 늘 라디오 94.5MHz의 주파수 고정해놓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카세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저희 뉴스앤뮤직과 함께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 이어서 신세영이 불러요. 전선야구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김민기 늙은 군인의 노래, 신세영 전선야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5분에서 36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모신 라자 나크비 내무장관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나크비 장관이 현지 시간 6일 이란을 찾을 예정이라며 앞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때 이란 내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지난달에도 테헤란을 방문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협상 대표인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연쇄 회동한 바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이틀째인 오늘 TB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국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녹화에서는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시대에 대한 통찰, 미래 인재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의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우리나라 야구 팬들과 만납니다. 또 김택진 대표가 이끄는 NC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AI 게임 개발과 디지털 휴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1하루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 식사와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오늘 오후 4시 반쯤에 마무리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브라이언 아담스의 Can't Stop This Thing We Starte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산의 우연히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Can't Stop the Thing We Started, 이어서 강산의 우연히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국제축구연맹이 공식 웹사이트 오류로 축구 팬들에게 무료로 발급됐던 본선 티켓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늘 AP 보도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은 성명을 통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팬들에게 티켓이 0달러, 무료로 잘못 배정됐다며 해당 오류와 이에 따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 발매된 티켓은 약 60장이며 지난 5월 21일 공식 예매 사이트를 통해 전산 처리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농구 18세 이하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에게 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아시아컵 동아시아 예선 4차전에서 윤지원 선수가 31점을 넣으며 분전했지만 중국에게 80대 92로 패했습니다. 풀리그로 치러진 예선전에서 3연승을 달렸던 우리나라 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하며 3승 1패로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 김세영과 전인지, 유현조 선수가 LPGA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올라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세영 선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속된 대회 2라운드에서 한타를 잃어 중간합계 3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전인지 선수가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유현조 선수는 버디 4개, 보기 4개로 2분파를 쳐 두 선수 모두 중간합계 3언더파를 기록해 김세영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지역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그 기상 상황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도 저녁밥 잠깐 먹으려고 외출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비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더 흐려지면서 비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온도 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셔야겠고요. 또 쌀쌀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끔 얇은 외투 한 장 정도는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밤 늦게까지 뉴스 앤 뮤직 쭉 이어지는데요. 이번 시간 마지막 곡으로 송창식의 한 번쯤 그리고 한영의 조율까지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은 저녁에서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전라권에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는데요.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아직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구간 제속도를 밑돌며 아직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입구 10개를 막아선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8: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사관이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때 실랑이를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9: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한 데 이어 내일은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에 나서는 등 바쁜 주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는 삼겹살과 치킨으로 불금 회동을 하는 등 AI 동맹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 속에 다시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7발을 발사했는데 미군은 6발을 요격했고 한 발은 빗나갔다고 밝혔습니다.
9: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열렬히 환영했는데 체코와의 1차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합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는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서는

0: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의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나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연일 투표용지 사태의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4: 이재명과 민주당은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길을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3: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6: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5: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6: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3: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7: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5: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7: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3: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에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0: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1: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9: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5: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8: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5: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8: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10: 확실히 이제 비상임
5: 지난 2023년도 퇴역위원장입니다.
10: 업무 상향기를 많이 느꼈고
8: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 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항은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배부한 일종의 대기표입니다. 개보인은 대조전표를 유권자가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선관위가 챙기지 못한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1: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황진원 기자입니다.
11: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12: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11: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12: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11: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13: 많이 보고 싶다.
5: 고 이재석 경사 어머니입니다.
13: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11: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민주당에서는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른바 해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정청래 대표는 백서 발간 제안 이후 숨고르게 들어갔는데 오는 8, 9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권 물밑 경쟁은 슬슬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4: 6.3 선거 이후 첫 주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날 공언한 백서 발간 등 선거 전반을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5: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5: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죠.

0: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1: 당내에선 서울 등 핵심 접전지 패배에 주로 이겨도 졌단 반응인데 정청래 책임론을 주장하는 뼈 있는 발언들도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태하고 만연하다고 꼬집었고 전북 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도민 모두가 정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는 8, 9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민주당에선 정 대표 연임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당권 도전이 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벌써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단일화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반대로 당내에서 무게감이 큰두 사람이 정대표 하나를 잡자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의견은 분분합니다. 물론 전당대회까지는 최소 두 달여 기간이 남은 만큼 변수는 많습니다.
2: 송영길 대표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3: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관심 있어하는 외교 활동, 뭐 대미 관계라든지 이런 데 당장은 좀 주력하실 것 같아요.
1: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가늠자인 만큼 이를 사이에 둔 여론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여야 협상부터 각종 법안까지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살림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치러집니다.
5: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자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장동혁 체제 존속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이자 살림꾼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열립니다. 부산 4선의 김도읍, 충남 3선 성일종, 경남 3선의 정점식 의원까지 3명이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를 향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등 당 수습 방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은 정점식 의원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분열은 안 된다, 장 대표 즉각 사퇴론에 거리를 뒀습니다.
7: 우리 당내의
3: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집단 지성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6: 반면 장 대표 체제 정책위의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도읍 의원은 보수 재건을 언급하며 애둘러 퇴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8: 다 털고
3: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입장에서 당과 장 대표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6: 장 대표와 같은 충청권 기반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화합의 적임자다. 장 대표는 민심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 선거를 통해서
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6: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정식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성일정 의원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면 당대표 권한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친윤으로 불렸던 구주류와 이른바 친한계 등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음 주면 제1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앞으로 들어서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출범 101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번 첫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만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혐의를 억지로 조사한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3: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10: 지난 3대 특검에서처럼 조사자를 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창환 총경 사례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관이 아닌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항의한 거로 전해집니다. 이에 오후에는 경찰 수사관이 조사하되 권영빈 특검보가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는 점심 식사, 도서 열람 시간 등까지 포함해 6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손재일 대표이사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과 유가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다른 희생자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나머지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겹살과 소주, 삼소 회동을 가진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주말에도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는 데 이어 프로야구 시구와 게임, 로봇 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방한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젠슨황 엔비디아 CEO. 입국 직후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난 데 이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가졌습니다.
12: So good. 진짜 좋네요.
11: 늦은 시간까지 만찬 회동을 이어간 만큼 방한 이틀째인 오늘은 국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만 참석합니다. 황 CEO가 국내는 물론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화에서는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산업의 미래, 미래 인재상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과의 만남도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행보도 계속됩니다. 황 CEO는 한국 기업들을 좋은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SK하이닉스와 삼성, LG, 현대, 네이버, 우리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죠. 너무 잘해줬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11: 방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대 AI 연구진과 만나고 LG그룹과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관심이 반도체를 넘어 AI 플랫폼과 로봇,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13: 그 삼겹살집 회동을 할 때도
12: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3: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와 네이버 간의 협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의 제2사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최신 기술, 뭐 피지컬 AI 같은 최신 기술이 그 집합체이고 이 테스트베드거든요.
11: 젠슨황 CEO는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경영진과의 비공개 간담회 등의 광폭 행보를 마친 뒤 다음 주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YTN is FM.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면서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호남과 충청권으로 확대돼 밤이 되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하늘이 흐리지만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호남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 관련으로 5월 26일부터 서서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돼 있습니다. 교각 철거가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는 차량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 부근에 일어난 승용차 관련 충돌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6월 6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김광석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김광석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결이 맞는 노래들 선곡해서 선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015B의 슬픈 인연, 이어서 심은경이 부릅니다. 하얀 나비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 개표가 완료됐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며 투표함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막아섰던 시위대는 어제 오전 10시 개표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재선거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3시쯤 개표가 끝난 투표지와 투표함들이 여전히 개표소 안에 남은 채 관할 선관 위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주 출입구 한 곳에 기동대 인력 수십 명을 배치해 시위대와 대치 중인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위로 안에 갇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시위대를 피해 개표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최대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최고 경영자는

이란 전쟁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기업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세친 최고 경영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토론자로 나서 미국의 화석연료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미국의 석유 가스 회사들이 중동 위기의 주요 수혜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은 비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조직화할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석대와 진화차 넉대 등 장비와 인력 9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반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피해 면적을 0.04헥타르로 집계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에라의 Paint It Black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샘 스미스가 불러요. 널바나까지 함께 만나고 오시죠.

시에라 Painted Black 이어서 샘 스미스의 널바나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에서 46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선수를 차출해준 전 세계 프로 구단들을 위해 총 3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36억 원 규모의 역대급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48개국 선수 1,248명의 소속 구단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금 배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지급된 보상금보다 약 70%가량 대폭 늘어난 금액입니다. 프로야구 리그 2위 KT 위즈가 허경민 선수의 그랜드슬램에 힘입어 SSG 랜더스의 4연승을 막아냈습니다. KT는 오늘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방문 경기에서 SSG를 7-3으로 눌렀습니다. 이날 승리로 2연패를 끊어낸 KT는 34승 1무 23패를 기록해 리그 2위로 도약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준영 선수가 한국 프로골프 투어 KPGA 선수권 대회 3라운드에서 깜짝 선두로 나서며 생애 첫 우승의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김준영 선수는 오늘 경남 양산시 A1 컨트리클럽 남서 코스에서 열린 제69회 KPGA 선수권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는 1개로 막아 4언 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8언 더파 205타를 기록한 김준영 선수는 전날보다 순위를 22계단 끌어올리고 단독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 조금씩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는 소식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흐려지면 운전하시면서 청취하시는 우리 애청자 가족분들 운전하실 때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미끄럽거나 이 실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저는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평소보다 속도 좀 더 줄이셔서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전조등 켜지 않고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늦은 밤에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전조등 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곡으로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T3C의 매일매일 기다려까지 함께 듣고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해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 내륙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어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오전에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은 저녁에서 모레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전라권의 5에서 20mm, 제주도는 1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이 흐리지만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다시 예보됩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여의 상류나들목에서 여의 하류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전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차량들 아직은 저행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개표가 완료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며 투표함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막아섰던 시위대는 어제 오전 10시 개표가 시작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재선거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3시 개표가 끝난 투표지와 투표함들이 여전히 개표소 안에 남은 채 관할 선관위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주 출입구 한 곳에 기동대 인력 수십 명을 배치해 시위대와 대치 중인데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에도 계속되면서 일대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K-POP 페스티벌은 공연 첫날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1: 충돌이나 인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온 관객들도 적지 않았는데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3: 페스티벌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 주위로 재선거라는 외침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4: 재선거! 재선거!
3: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K-POP 페스티벌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 바로 맞은편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금요일 낮 개표소로 몰려온 시위대가 이틀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페스티벌 주최 측은 주말 아침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변경해 알려야 했습니다. 애초 입장 팔찌 배부처이자 휴게 공간으로 쓰려던 핸드볼 경기장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공연장마다 입구에서 팔찌를 채워주거나 예매표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뒤엉키면 사고라도 날까 공연 주최 측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불안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5: 무섭고 공연 보러 왔는데 좀 걱정도 많이 돼요.
6: 취소될까 봐 걱정 많이 했고.
0: 관객입니다.
6: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3: 이런 불안은 앞서 봉쇄 첫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보인 격앙된 모습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을 상대로도 마치 검문하듯이 붙들고 소속과 신원을 캐물은 건데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휴게 공간에서 시위 집단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1: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7: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8: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0: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8: 구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7: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부당 축적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9: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2: 71번째 현충일을 맞아 국립묘지에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려는 참배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보훈의 의미를 문화와 예술로 함께 나누는 이색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10: 추모묵념 경보와 함께 조포 21발이 발사됩니다. 참배객들은 현충탑 앞에서 향을 올리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는 국화꽃이 가득 놓였고 묘비마다 태극기가 꽂혔습니다.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절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려 봅니다.
11: 항상 국가를 위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지를
12: 참배객입니다.
11: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 계신 분 모든 분들이 그런 긍지를 갖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10: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경찰 제복과 군복을 입은 채 사진을 찍고 대한독립 만세도 목청껏 외쳐봅니다.
13: 대한독립 만세!
10: 감사의 마음을 담은 태극기 부채도 만들며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14: 기리며 항상 감사하자고 적었고 그 태극기에는 뜻깊은 역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0: 기억과 감사를 주제로 한 가수들의 헌정 공연도 펼쳐져 나들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15: 네, 현충일의 의미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편안한 하루 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같이 이야기 나누고.
10: 71번째 현충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1: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 10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오전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니냐며 수사관이 아닌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에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6: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 남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건넨 문건을 확보하면서 계엄 메시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이 이 문건에 따라 미국 CIA 관계자에게 계엄에 관해 설명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특검은 이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같은 의혹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한 차례씩 조사했는데 홍 전 차장은 다음 주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 주 한 차례 더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병기를 소지한 군 병력을 국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반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중수사라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다음 주 소환 조사를 통해 반란 혐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경북 구미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철거하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7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사진을 찍다 파도에 휩쓸리고 카약이 뒤집어지는 등 순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시의원 선거 사무소 앞. 건물 앞 인도에 가로세로 1m 남짓한 구멍이 뚫렸고 긴급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떼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 지지다리가 있던 인도가 꺼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
17: 목격자입니다.
12: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해안가에선 줄을 당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합니다. 강원도 강릉 영진 해변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 두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5시 10분쯤. 출동한 해경이 모두 구조했지만 30대 여성 한 명은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엔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카약이 뒤집혔습니다. 남성 두 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4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용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짙은 연기가 주변을 메워 1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덤프트럭 아래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유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가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친원

0: 이상의 해커가 시스템의 비인가 접근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오늘 TB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녹화에 참여했고, 내일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한국 야구 팬들과 만납니다. 또 김택진 대표가 이끄는 NC 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AI 게임 개발과 디지털 휴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대 AI 연구진과 만나고 LG와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젠슨 황은 내일 국내 대형 게임사 대표들과도 연쇄 회동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미래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왜 게임인지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방한 첫날, 전 세계 e스포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PC방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3: 우린 또 언젠가 바로 오늘날 AI 혁명이 시작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AI가 여러분의 PC에도 통합될 거라고 말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2: 젠슨 황은 김택진 NC 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게임업계 거물들과도 연이어 만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가진 AI가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려면 먼저 가상 공간에서 수천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형과 마찰력 같은 물리 법칙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수십 년간 고도화한 곳이 바로 게임사들입니다. 실제로 게임 제작 도구인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은 로봇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상 캐릭터들의 정교한 행동 데이터까지 축적한 국내 게임사들이 미래 로봇을 학습시키는 핵심으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4: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로봇에다가 엔비디아의
3: 김대우
4: 인공지능
3: 글로벌
4: 반도체
3: 이코노믹
4: 칩으로서
3: 연구소장입니다.
4: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 보자. 이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고.
2: 미래 피지컬 AI 산업을 완성할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면서 우리 게임사들의 위상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1: 6월의 첫 주말을 맞아 전국 곳곳의 관광지와 축제장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메밀꽃이 장관을 이뤘고, 전북 무주에서는 산골 영화제가 열리며 초여름 정취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5: 푸른 하늘 아래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드넓게 펼쳐진 메밀밭. 하얀 꽃들이 활짝 피어 나들이객들을 맞이합니다. 탁 트인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한가롭게 걸으며 주말을 즐깁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유쾌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6: 메밀꽃 몇년 보는데도 여기 와서 마을 축제할 때도 와서 보고 하니까 또 애기랑 같이 오니까 더 재밌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5: 전북 무주의 산골 마을도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무주 산골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넓은 잔디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과 배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7: 저희 둘이 작년에도 왔었었는데 그때도 재밌어가지고 올해 또 무리해서 오게 됐습니다.
5: 시민들은 꽃이 만개한 들판과 영화제가 열린 산골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며 저마다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또다시 제한적인 무력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번 교전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전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4척을 향해 발포와 자폭 드론 공격을 시도하며 촉발됐습니다. 이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드론 4기를 즉각 격추하고 공격 원점인 이란 해안감시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다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겨냥해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이란의 마지막 버티기 국면으로 평가하며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0: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때의 좋은 기억 때문에 멕시코 현지 팬들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축구 대표팀을 태운 비행기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부터 차례로 내립니다. 멕시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수들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전통 모자도 써봅니다. 현지에 도착하니 확실히 월드컵 느낌이 더 살아납니다.
2: 뭐 일단은
3: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2: 진짜 월드컵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때도 경기 끝나고 얘기했다시피 차분한 마음으로 현장에 와서 또 경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호텔에 도착하자 현지 교민은 물론 멕시코 팬들도 모여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코레아를 동시에 연호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이 독일을 잡은 덕에 멕시코가 16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 해외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선수입니다. 생각하고 또 2018년에 또 저희가 같은 조에서 뭐 그런 이제 경기 결과로 또 멕시코 팬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1: 하지만 이젠 개최국 가운데 하나인 멕시코를 경쟁 상대로 만났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같은 A조에 속해 있는데 멕시코는 두 번째 상대입니다. 대표팀은 도착 다음 날부터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치바스바의 베르데에서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4: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옥상달빛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두 사람.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옥상 달빛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이제 주말의 첫날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대에는 이 깊어가는 밤에 잘 어울리는 이 무드를 더 살려줄 수 있는 잔잔하고 또 감성 깊은 그런 노래들로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요. 분위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 이어서 백아가 부릅니다. 테두리까지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남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충남과 호남 동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 호남과 영남 지방에 최대 20mm, 제주는 5에서 1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20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배부한 일종의 대기표입니다. 개보위는 대조전표를 유권자가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선관위가 챙기지 못한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838번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고3 아이 기말고사입니다.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 찾아왔나요? 보통 기말고사가 여름방학 직전에 할 텐데, 그렇다면 곧 여름방학이 다가온다는 뜻인가 보네요. 입시원서 쓰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라 괜히 시원섭섭하네요. 부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3이 되기까지 12년 동안 또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이가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함께 졸업하시는 거겠죠? 많이 달려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좀 큰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입시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입시를 치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벌써 한 25년 정도가 됐네요. 저도 입시를 치른 지가.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겠죠. 우리 0838번님, 같이 이제 고생하고 계신데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신청곡을 띄워드려야겠죠. 하지만 이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선곡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고 함께 해주세요. 희성의 Night and Day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노래 두 곡 다른 노래들로 만나볼 텐데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이어서 김범수의 사랑일 뿐이야 먼저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란 축구대표팀 단장 등 10여 명의 입국 비자를 거절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레스 통신은 오늘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비자는 나왔지만 행정과 운영 부문 관계자 15명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알려진 메흐디 타즈 이란 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메흐디 카라티 사무총장 등 행정 책임자들도 비자를 받지 못한 인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완파하고 4연승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두산은 오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에이스 안우진 선수를 난타하며 9-1 완승을 거뒀습니다. 4연승에 성공한 리그 6위 두산은 시즌 29승째를 쌓아올리며 리그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놀라운 뒷심을 발휘해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천위 페이 선수를 1시간 18분 혈투 끝에 세트 스코어 2-1로 꺾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0838번님의 신청곡 휘성의 Night and Day 이어서 박학기와 조규찬의 매일 그대와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기울어짐에서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 지지다리가 있던 인도가 꺼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해안가에선 줄을 당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합니다. 강원도 강릉 영진 해변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 두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5시 10분쯤. 출동한 해경이 모두 구조했지만 30대 여성 한 명은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엔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카약이 뒤집혔습니다. 남성 두 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4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용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짙은 연기가 주변을 메워 1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 국내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소 회동을 가진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주말에도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는 데 이어 프로야구 시구와 게임 로봇 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방한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젠슨황 엔비디아 CEO. 입국 직후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난 데 이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가졌습니다. So good. 늦은 시간까지 만찬 회동을 이어간 만큼 방한 이틀째인 어제 국내 예능 프로그램 유키존도 블럭 녹화에만 참석했습니다. 황 CEO가 국내는 물론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녹화에서는 엔비디아 창업 과정과 AI 산업의 미래, 미래 인재상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중과의 만남도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행보도 계속됩니다. 황 CEO는 한국 기업들을 좋은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4: SK 하이닉스, Samsung, LG, Hyundai, Naver. We are all booming. And so I came to congratulate them for their big partnership. They're doing such a good job.
3: 방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대 AI 연구진과 만나고 LG그룹과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관심이 반도체를 넘어 AI 플랫폼과 로봇,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5: 삼겹살집 회동을 할 때도 이제 네이버 의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와 네이버 간의 협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의 제2사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최신 기술, 뭐 피지컬 AI 같은 최신 기술이 그 집합체이고 이 테스트베드거든요.
3: 젠슨황 CEO는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경영진과의 비공개 간담회 등의 광폭 행보를 마친 뒤 다음 주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6월의 첫 주말을 맞아 전국 곳곳의 관광지와 축제장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메밀꽃이 장관을 이뤘고 전북 무주에서는 산골 영화제가 열리며 초여름 정취를 더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푸른 하늘 아래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드넓게 펼쳐진 메밀밭. 하얀 꽃들이 활짝 피어 나들이객들을 맞이합니다. 탁 트인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한가롭게 걸으며 주말을 즐깁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유쾌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7: 메밀꽃 몇 년 보는데도 여기 와서 마을 축제할 때도 와서 보고 하니까 또 애기랑 같이 오니까 더 재밌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6: 전북 무주의 산골 마을도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무주 산골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넓은 잔디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과 배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 아, 저희 둘이 작년에도 왔었었는데 그때도 재밌어가지고 올해 또 무리해서 오게 됐습니다.
6: 시민들은 꽃이 만개한 들판과 영화제가 열린 산골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며 저마다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월드컵 축구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예선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종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가 도시 곳곳이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월드컵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파업에 나선 교사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이 철문으로 시내 진입을 막아서자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10: Esta no fue una agresión, fue directa. El policía apuntó directamente hacia mi persona.
9: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멕시코에서 연금 제도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정부가 연금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월드컵 개최를 막아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11: Y si no hay solución el día de hoy, prácticamente nuestro paro se va a seguir prolongando hasta lograr boicotear el mundial.
9: 시위뿐만이 아닙니다. 월드컵을 위해 시작한 공사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 도로는 종일 극심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 Mucho tráfico, demasiado tiempo y sí nos afectan demasiado.
9: 공동 개최국 미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집권당 출신의 주지사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13: Entonces quieren que caigamos en una represión. Para la antesala del mundial, no vamos a caer en la provocación.
9: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리 시간 오는 12일부터 멕시코에서 예선 세 경기를 치릅니다. 하지만 혼란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불안감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0: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talk to you. Yeah, I am you.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니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선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나 앉으라며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연일 투표용지 사태의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7: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길을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6: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8: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6: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9: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구성

0: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1: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의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2: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는데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4: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3: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5: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3: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5: 확실히 이제 비상임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3: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 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이었던 어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7: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6: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7: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6: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8: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6: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9: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른바 해석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백서 발간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오는 8, 9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권 물밑 경쟁은 슬슬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6.3 선거 이후 첫 주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날 공언한 백서 발간 등 선거 전반을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1: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10: 당내에선 서울 등 핵심 접전지 패배에 주로 이겨도 졌단 반응인데 정청래 책임론을 주장하는 뼈있는 발언들도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대표의 인식은 너무 나태하고 만연하다고 꼬집었고 전북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도민 모두가 정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는 8, 9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민주당에선 정 대표 연임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당권 도전이 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벌써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단일화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반대로 당내에서 무게감이 큰 두 사람이 정 대표 하나를 잡자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의견은 분분합니다. 물론 전당대회까지는 최소 두 달여 기간이 남은 만큼 변수는 많습니다.
12: 송영길 대표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외교활동, 대미관계라든지 이런 데 당장은 좀 주력하실 것 같아요.
10: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가늠자인 만큼 이를 사이에 둔 여론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여야 협상부터 각종 법안까지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살림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자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장동혁 체제 존속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3: 국민의힘의 원내사령탑이자 살림꾼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열립니다. 부산 4선의 김도읍, 충남 3선 성일종, 경남 3선의 정점식 의원까지 3명이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를 향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등 당 수습 방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은 정점식 의원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분열은 안 된다, 장 대표 즉각 사퇴론에 거리를 뒀습니다.
14: 우리 당내의 소위 합리적인 집단 지성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13: 반면 장 대표 체제 정책위의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도읍 의원은 보수 재건을 언급하며 애둘러 퇴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5: 다 털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과 장 대표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13: 장 대표와 같은 충청권 기반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화합의 적임자다. 당 대표는 민심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6: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1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정식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성일정 의원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면 당대표 권한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친윤으로 불렸던 구주류와 이른바 친한계 등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음 주면 제1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17: YTN 뉴스 FM.
1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대리

0: 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서는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제 저녁 8시 30분쯤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보위는 대조전표를 유권자가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선관위가 챙기지 못한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나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연일 투표용지 사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6: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5: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7: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5: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8: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구성원 팽개친 채 일방적인

0: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1: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의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기에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2: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는데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4: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3: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5: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3: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6: 확실히 이제 비상임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3: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에도 계속되면서 일대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K-POP 페스티벌은 공연 첫날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충돌이나 인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온 관객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페스티벌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 주위로 재선거라는 외침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K-POP 페스티벌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 바로 맞은편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금요일 낮 개표소로 몰려온 시위대가 이틀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페스티벌 주최 측은 주말 아침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변경해 알려야 했습니다. 애초 입장 팔찌 배부처이자 휴게 공간으로 쓰려던 핸드볼 경기장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공연장마다 입구에서 팔찌를 채워주거나 예매표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뒤엉키면 사고라도 날까 공연 주최 측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불안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8: 무섭고 공연 보러 왔는데 좀 걱정도 많이 돼요.
9: 취소될까 봐 걱정 많이 했고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7: 이런 불안은 앞서 봉쇄 첫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보인 격앙된 모습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을 상대로도 마치 검문하듯이 붙들고 소속과 신원을 캐물은 건데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휴게 공간에서 시위 집단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이었던 어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 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0: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1: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0: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증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1: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0: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2: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0: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세월이 흘러가면 잊을 날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N 24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선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나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2: 연일 투표용지 사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3: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길을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2: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4: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구성원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2: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의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0: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도

0: 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1: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뭐 투표소에서 저희가 구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0: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이었던 어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 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4: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3: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4: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3: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5: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3: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른바 해석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백서 발간 제한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오는 8, 9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권 물밑 경쟁은 슬슬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6.3 선거 이후 첫 주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날 봉헌한 백서 발간 등 선거 전반을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7: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6: 당내에선 서울 등 핵심 접전지 패배에 주로 이겨도 졌단 반응인데 정청래 책임론을 주장하는 뼈있는 발언들도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대표의 인식은 너무 나태하고 만연하다고 꼬집었고 전북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도민 모두가 정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는 8, 9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민주당에선 정 대표 연임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당권 도전이 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벌써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단일화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반대로 당내에서 무게감이 큰 두 사람이 정 대표 하나를 잡자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의견은 분분합니다. 물론 전당대회까지는 최소 두 달여 기간이 남은 만큼 변수는 많습니다.
8: 송영길 대표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외교활동, 대미관계라든지 이런 데 당장은 좀 주력하실 것 같아요.
6: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가늠자인 만큼 이를 사이에 둔 여론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여야 협상부터 각종 법안까지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민의힘 살림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자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장동혁 체제 존속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이자 살림꾼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열립니다. 부산 4선의 김도읍, 충남 3선 성일종, 경남 3선의 정점식 의원까지 3명이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를 향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등 당 수습 방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은 정점식 의원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분열은 안 된다, 장 대표 즉각 사퇴론에 거리를 뒀습니다.
10: 우리 당내의 소위 합리적인 집단 지성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9: 반면 장 대표 체제 정책위의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도읍 의원은 보수 재건을 언급하며 애둘러 퇴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1: 다 털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과 장 대표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9: 장 대표와 같은 충청권 기반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화합의 적임자다. 장 대표는 민심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2: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9: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정식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성일정 의원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면 당대표 권한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친윤으로 불렸던 구주류와 이른바 친한계 등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음 주면 제1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5: 제가 들어드릴게요.
16: 여기 앉으세요.
1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케어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선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0: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의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나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연일 투표용지 사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3: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2: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4: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구성원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2: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의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계에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혼란을 틈타 다시 준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에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의 합리적 요구에 일부 극단 세력이 이미 허위로 증명된 망상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며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는데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7: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6: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7: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6: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7: 확실히 이제 비상임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6: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에도 계속되면서 일대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K-POP 페스티벌은 공연 첫날 긴급하게 관객 입장 동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충돌이나 인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온 관객들도 적지 않았는데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8: 페스티벌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 주위로 재선거라는 외침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K-POP 페스티벌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 바로 맞은편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봉쇄한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금요일 낮 개표소로 몰려온 시위대가 이틀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페스티벌 주최 측은 주말 아침 긴급히 관객 입장 동선을 변경해 알려야 했습니다. 애초 입장 팔찌 배부처이자 휴게 공간으로 쓰려던 핸드볼 경기장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공연장마다 입구에서 팔찌를 채워주거나 예매표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뒤엉키면 사고라도 날까 공연 주최 측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불안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9: 무섭고 공연 보러 왔는데 좀 걱정도 많이 돼요.
10: 취소될까 봐 걱정 많이 했고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8: 이런 불안은 앞서 봉쇄 첫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보인 격앙된 모습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취재진을 상대로도 마치 검문하듯이 붙들고 소속과 신원을 캐물은 건데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휴게 공간에서 시위 집단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이었던 어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12: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11: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0: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1: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2: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1: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게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개표소 앞에선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송파구 관내 개표소가 마련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듭니다. 경기장 벽과 창문 곳곳에는 재선거가 적힌 팻말이 붙었습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출입문 10곳을 막아서며 개표소를 봉쇄한 겁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가 시작되자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봉쇄 시위에 새벽에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말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낮 한때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쇄 여파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 사무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 옮겨져야 할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여전히 경기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60명을 경기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6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2: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4: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3: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5: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3: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5: 확실히 이제 비상임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3: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2: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7: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뭐 투표소에서 저희가 구시군 선관위 그리고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로 이제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6: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이따른 헌법소원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1: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좀 뭐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아마 미세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0: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2: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해봄직 해요. 그런데 이제 액수는 크지 않겠죠. 아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0: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3: 기본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요청이 되거든요.
0: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부당 축적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4: 이재명 정부 1년,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진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의 아쉬운 성적표와 맞물려 당내 권력 지형이 요동치면서 향후 당청 관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6: 1년 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법 3법과 내란재판부법, 중수청 공소청법 등 야권이 온몸으로 막아선 법안도 줄줄이 통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 내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됐습니다. 선명한 개혁을 외치는 정청래 지도부와 집권당으로서 안정성도 고려하잔 반론이 맞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더센 특검법이 이튿날 휴지 조각이 된 게 대표적인데 투톱은 공개 충돌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8: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9: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6: 정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1인 1표제 등 파열음은 사사건건 이어졌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발표 때 이른바 명청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10: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11: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6: 6월 선거를 앞두고 짧은 휴전도 있었지만 성적표가 나온 지금 전북지사와 평택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정청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대 4 결과와 서울 패배가 묶이면서 전국적 큰 승리다, 이겼지만 졌다, 당권을 중심에 둔 해석 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12: 이번 지방선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3: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져버렸고.
6: 여권 내에선 정 대표 연임에 맞서 이재명 정부 2인자 김민석 총리와 6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다음 전당대회 주인공을 두고 이미 개파 간 내전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설정, 정확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국회 내 압도적 과반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14: 전국 14곳 미니 총선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석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달성을 뺀 13곳 모두 기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결과적으로 4석이 줄어든 셈입니다. 여당 절대다수의 의석 분포에 변화가 생긴 건데 유의미한 숫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몸집을 불리긴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1석 압도적 과반.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입법 속도전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는 절대 숫자 180석 이상 확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개헌 저지선을 지키고 있고 평택의 대전으로 의가 상할 대로 상한 혁신당과의 관계가 변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명약 관하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을 두고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의회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 올인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민주당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5: 다만 상임위원장 중에서 저희는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는 좀 열어두고 협상을.
14: 지방선거에서 찜찜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 모양새가 부담이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공존으로 요약됩니다.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이었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가로막히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16: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17: 이념 대신 실용적 접근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출범 직후부터 구체화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전단 살포 금지, 대북 방송 중단 등 유화적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적대와 대결해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부터 시동이 걸렸습니다.
18: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7: 북핵 문제는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는 북미대화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19: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7: 그러나 1년 동안 이어진 평화 공세에도 북한이 호응하고 나선 건 우물풍선 살포 중단이 거의 유일한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선 헌법까지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하며 분단의 벽을 국경으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엔 남북 국경 요새화를 내걸고 최전방 화력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며 대남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20: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17: 지난 1년 남북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평화 공존 정책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0: 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선언적 성격을 넘어 아예 제도화된 북한의 북극과 대남 노선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평화적 해결료 이용을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양국 정상회담 반년 만에 첫발을 뗐습니다. 양측 모두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한 목소리는 냈는데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핵 확산 우려를 불식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관건입니다. 보도에 나희인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 대표단의 첫 실무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확대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양측 의견을 교환하는 전초전 성격의 회의였지만 정부는 반년 동안 지연됐던 협의가 궤도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미국 대표단을 이끈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서울 방문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향후 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정부에선 11월 미 중간선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미국 조야의 핵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이 자칫 의회 권력을 잃을 경우 협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미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장보고 N 프로젝트란 이름의 핵잠 도입 계획을 공식화하고 비확산 의무 준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4: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연료 저농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정부는 군용 핵잠수함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과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대략적인 방향성이 담긴 시간표를 정해두고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대미 투자나 쿠팡의 로비 등으로 파생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026년 6월 7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투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대부의 선율을 편곡한 노래 빠를라피우 피아노 로베르토 알라냐가 불렀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전설적인 테너죠. 1963년 6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라냐는 시칠리아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탈리아 분이고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오페라 무대에 설때큰 도움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고상현 선생님이 알라냐랑 같이 공연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알라냐의 아버지는 기타리스트라고 했고 어머니는 또 약간 그 운동 쪽으로 몸을 쓰는 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강한 육체랑 음악적인 소양을 다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알라냐의 노래 더 들어보겠습니다. 플루토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 마파리, 이어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오 사랑스러 나가시.

플루토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 마빠리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 이어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오 사랑스런 아가씨 오소아베 판출라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요즘 테디의 멋진 공연을 보며 큰 힘과 동기부여를 얻고 가곤 하는데요. 테디가 생각하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만의 매력이 뭔지 궁금해요. 신청곡은 듀에토의 꽃잎에 흐드러지다입니다. 까르마조프의 매력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느끼는 가사 대사가 남는 것들이 다를 것이다.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속뜻은 각자가 또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습니다. 0737님입니다. 오늘 인천으로 지인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전시 장소가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배달이 헌책방 거리에 있는 책방이었는데 1년 동안 책방을 작가의 시선으로 기록한 그림들이었답니다. 책방을 애정한 눈으로 그린 그림들이 따뜻했고 또 오래된 책방의 냄새도 너무 정겨웠네요. 예전 만화방 드나들던 생각도 나고 수익금도 장애인을 위해 쓰인다는 취지까지 너무나 좋은 전시였답니다. 인천에 살았다던 테디 생각도 났어요. 신청곡은 인기상의 Quando l'amore diventa poesia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저도 만화책방 가거나 아니면 그 책 빌리러 가는데 예전에 비디오방에서 막 책도 같이 빌려줬으니까 딱 뭐 그때 당시에 300원이면 만화책을 빌릴 수 있었고 그리고 소설은 2박 3일인가? 빌릴 수 있었는데 800원이었었던 기억도 나. 막 그러면 돈 딱 생기면 그거 들고 책방으로 달려갔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네. 룬님입니다. 전 근육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플랭크 매일 하는 중인데 역시 2분이 한계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아요. 걷는 건 한남대교를 걸어 건널 정도로 좋아하긴 하는데요. 걸었으면 됐죠, 뭐. 근데 걷는 거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또 체력들이 늘수 있으니까. 네. 이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빨리 쓰는데 엄청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단점이 알던 단어도 잊어버려서 전처럼 글이 쉽게 써지지 않네요. 맞아. 그 단어 뭐더라? 뭐.

아는 건데 갑자기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어려서 빠른 것도 있겠지만, 어린 사람은 어린 만큼 그 많은 정보들이 사실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한테는 용량이 있는데, 그래서 그 용량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전 것들이 좀 약간 흐려진 상태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금방 그걸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단어들이 이제 또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겠죠. 뭐 작정하고 이제 책을 계속 읽으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본업에서 새로운 것들이 요즘에 얼마나 갱신되는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것들이 뭐 AI 때문에 새로 아는 단어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떼깨로님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네요. 이미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 앞으로 이 더위에 어찌 지낼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네 식구 다 더위에 취약해서 에어컨을 끼고 살거든요. 전기요금 걱정은 그 다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시원한 게 최고죠. 아, 이게 시원하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사실 짜증이 나요. 막땀 흘리면서 자고 이러면 진짜, 아, 또이 정도 전기값은 쓰려고 저희가 또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살면 그 정도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뭐 지금 비행기 탈때 1등 좌석을 노립니까? 뭘 합니까? 그죠?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죠. 베르테르 님입니다. 운동 전도사 테디. 흐흐. 계단 기억할게요. 네, 계단 기억하세요. 마리안나 님입니다. 동화 같은 오페라 소개 잘 들었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5월은 테디 뮤지컬 열심히 보고, 아, 제가 뮤지컬이 많았어요. 주말엔 여행도 하고 열심히 잘 보낸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6월에도 열심히 테디랑 함께 할게요. 해주셨습니다. 6월에도 저랑 함께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듀엣의 더 클래식,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 꽃잎에 흐드러지다. 인기상의 꾸안돌라모레 디벤타 뽀에지아 듣겠습니다.

퀴에토 꽃잎에 흐드러지다 인기상의 꾸안돌라모레 디벤타 포에지아였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다이신 카시모토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그중 한 곡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봄 3악장 다이신 카시모토의 바이올린 베를리너 바조크 졸리스텐의 연주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인터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76년 6월 7일은 프랑스의 소설가 조르주 상드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조르주 상드는 쇼팽과의 인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드는 몸이 약한 쇼팽을 위해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으로 함께 요양을 떠났지만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때 쇼팽이 작곡한 작품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새롭게 편곡한 버전을 유로피안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이티엔 뉴스 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3: 한때 3만여 명 넘게 운집하며 일대가 붐볐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밤사이 올림픽공원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4: 네, 잠실 출동 투표함이 올림픽공원에 옮겨진 그제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4일째입니다. 잠실 출동 투표함 개표는 모두 끝났지만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 앞엔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밤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홈페이지 기준 지금은 9천 명 정도 규모지만요. 어젯밤 9시쯤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2천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로 2030 청년들인데요. 이들은 개표소 출입구에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했고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밤새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야 한다면서 재선거, 참정권 침해 외 다른 구호는 삼가달라, 성조기 등 다른 나라 국기는 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등 평화로운 진행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공원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교대할 땐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질서관리 유지 정도만 신경 썼고요. 별다른 개입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현장엔 국민의힘 이진숙,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도 모습을 비췄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원재 씨나 모스탄 교수 등도 참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저녁 SNS 글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한 실효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지만요. 동시에 존중받

0: 마땅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엄단하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얼씬도 말라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초 대치가 이어지며 개표소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고립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빠져나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과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이동이나 투표함 반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현장 동참 요구가 번지는 만큼 봉쇄 상황은 일요일인 오늘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이따른 헌법소원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4: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좀 뭐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아마 미세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3: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5: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해봄직 해요. 그런데 이제 액수는 크지 않겠죠. 아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3: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6: 지방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이라는 게 요청이 되거든요.
3: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2: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8: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7: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9: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7: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9: 확실히 이제 비상임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7: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띄우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 억지 선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는 앉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연일 투표용지 사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예정에 없던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 도입까지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11: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10: 선관위 사태 대응을 고리로 자신을 향한 사퇴론 등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잠시 멈추고 투표용지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12: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10: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체급 키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이미 모든 수단을 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정권을 흠집내는 등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8: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구성원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10: 국민의힘에선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관련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선 투표용지 사태의 틈을 타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부장원.
1: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이었던 어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13: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14: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13: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증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14: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13: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15: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13: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른바 해석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백서발간 제안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오는 8월에서 9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권 물밑 경쟁은 슬슬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16: 6.3 선거 이후 첫 주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외에 공

0: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날 공언한 백서 발간 등 선거 전반을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0: 첫단 반응인데 정청래 책임론을 주장하는 뼈있는 발언들도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대표의 인식은 너무 나태하고 만연하다고 꼬집었고 전북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도민 모두가 정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는 8, 9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민주당에선 정 대표 연임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당권 도전이 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벌써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단일화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반대로 당내에서 무게감이 큰 두 사람이 정 대표 하나를 잡자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의견은 분분합니다. 물론 전당대회까지는 최소 두 달여 기간이 남은 만큼 변수는 많습니다.
2: 송영길 대표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외교활동, 대미관계라든지 이런 데 당장은 좀 주력하실 것 같아요.
0: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가늠자인 만큼 이를 사이에 둔 여론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결과에 양면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KBC 광주방송 뉴 호남 포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치 못하다는데 정부 여당과 든든한 기반이 되어온 호남이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DJ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르는 승리의 공식은 성장과 민주주의의 결합,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었다며 대통령이 탁월하게 이끌고 있지만 다시 황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이 두 가지 노선을 확실히 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살림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자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장동혁 체제 존속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의 원내사령탑이자 살림꾼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만간 열립니다. 부산 4선의 김도읍, 충남 3선 성일종, 경남 3선의 정점식 의원까지 3명이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를 향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등 당 수습 방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은 정점식 의원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분열은 안 된다, 당 대표 즉각 사퇴론에 거리를 뒀습니다.
5: 우리 당내의 소위 합리적인 집단 지성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4: 반면 장 대표 체제 정책위의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도읍 의원은 보수 재건을 언급하며 애둘러 퇴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6: 털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과 장 대표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4: 장 대표와 같은 충청권 기반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화합의 적임자다. 장 대표는 민심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정식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면 당대표 권한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친윤으로 불렸던 구주류와 이른바 친한계 등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음 주면 제1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국민의힘이 9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를 열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속도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 공고와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10일 남기고 사퇴한 뒤 일정을 확정한 건데 이를 두고 당내 소장파 모임이 반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SNS 대화방에서도 충분한 선거 운동을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송 전 원내대표는 어제 대화방에 직접 글을 올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원구성 협상 등 시급한 이슈가 많아 하루라도 빨리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노란우산.
4: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데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빌리진, 얀 포글러의 첼로, BBC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영화 마이클이 개봉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차트에서 다시 역주행 중입니다. 인테의 오페라 극장, 지난주 프로코피에프의 오페라 세계 오렌지에 대한 사랑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프로코피에프 작품입니다.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프로코피에프는 러시아 혁명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32년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집을 두고 서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약속과는 달리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는 가장 러시아적인 작품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각색한 오페라입니다. 1941년에 작곡을 시작해서 1953년 최종판을 완성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의 침공을 받고 있을 때 작곡된 것이죠. 톨스토이의 원작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라 이를 각색한 오페라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프로코피에프는 이 작품을 각색하면서 막과 장 대신 여러 장면으로 오페라를 구성했습니다. 보통 1경, 2경 같은 식으로 번역하는데 오늘도 이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나타샤 역의 엘레나 프로키나, 엘렌 역의 올가 보로디나, 안드레이 역의 알렉산드르 게르갈로프, 피에르 역의 게감 그리고리안, 아나톨리 역의 유리 마루신,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프로코피에프의 전쟁과 평화 시작합니다.

일경입니다. 1809년 5월 달밤, 오트라드 노예, 로스토프 백작의 저택의 정원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황제의 명령으로 출장을 가던 중 로스토프 백작의 저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작이 백작집에 머문 거예요. 출장 가다가 자네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될까 이렇게 했겠죠. 밤에 창문을 열고 아리아, 봄 하늘의 광채를 부릅니다. 과연 행복이란 것이 정말 있을까? 아름다운 봄 같은 환상이 아닐까?

그때 2층 창문이 열립니다. 창문으로 백작의 딸 나타샤가 고개를 내밀고는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없어 라는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촌동생 소냐를 창가로 불러서 달빛을 가득 머금은 정원이 참으로 아름다워 라고 말하고 두 소녀는 5월의 밤을 찬양하는 이중창 잠들 수 없어를 함께 부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아, 참 5월이 아름답지? 그러니까 너무 5월이 아름다워. 잠을 잘 수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깨꼴 깨꼴 깨꼴 깨꼴이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창문을 닫은 거죠. 정말 맑은 소녀들이네요. 소녀의 노래를 들은 안드레이는 그녀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군 이라고 하며 두 소녀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이경입니다. 앞장면에서 6개월 뒤인 1810년 10년 전야 페테르스부르크 대저택의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딸 나타샤, 조카 소냐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먼저 와 있던 나타샤의 대모 아흐로시모바 부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베주오프 백작 피에르와 아내 엘렌이 들어오고 동생인 아나톨리 쿠라긴 공작도 들어옵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를 알아보고 다가가더니 로스토브 백작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나타샤에게 춤을 청합니다.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버렸잖아.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나타샤 저랑 춤 좀 춰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한 거죠. 안드레이 공작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나타샤를 본

아나톨리 공작은 그녀의 미모에 놀랍니다. 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얼굴까지 아름다웠어.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춤을 마치고 로스토프 백작은 흥분으로 빛나는 딸의 얼굴을 보고는 안드레이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보통 공작이 백작보다 높거든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작은 뭐 어떤 자치령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삼경입니다. 1811년 2월 모스크바 볼론스키 공작의 저택 대기실입니다. 볼론스키가의 젊은 공작 안드레이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역시 공작이 더 높죠. 가난한 귀족인 로스토프 백작의 딸 나타샤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1년간 결혼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나타샤와의 그 사랑이 금방 저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모스크바를 떠나 유럽으로 갔습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딸 나타샤와 함께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 공작은, 그러니까 공작의 아버지는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 돌려보내라! 하자 하인들을 난감해합니다. 하인들은.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나타샤는 씩씩하게 제가 잘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이때 공작의 딸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로스토프 백작이 잠시 자리를 피하고 마리아와 나타샤가 대화를 합니다. 그때 노 공작이 실내복을 입은 채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나타샤의 얼굴을 보더니 로스토프 백작의 딸 맞죠? 실례합니다. 약혼까지 했는데 얼굴을 모른 척을 해버립니다. 와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거짓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면전에 대고 예를 들면 뭐 인태 씨인데 우리 약혼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인태 씨 맞죠? 이거 해버린 거지, 그죠? 완전히 면전에 그 수치심 들게. 그리고는 나타샤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마리아에게 마리아, 저 집안은 명문가냐? 부자냐? 교양은 있니? 안드레이가 원하면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가 살라고 해. 라고 빈정대듯이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아, 너무하시네. 이 순수한 마음을 모르거든, 노공장님은. 로스토프 백작이 돌아와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남은 나타샤는 아리아, 무슨 권리로 이들은 나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지?를 부릅니다. 오, 그이가 여기 있다면 빨리 그를 제게 보내주세요. 더 기다릴 순 없어요. 라고 신에게 호소합니다. 왜냐면 하루하루 면전에 대고 이래버리니까. 로스토프 백작은 마리아와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오빠가 선택한 여자니 잘해줘야지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오빠가 행복을 찾아서 기뻐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 걱정 마세요. 제가 나타샨 챙길게요. 나타샤 잘 부탁합니다. 아, 그럼요.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노공작 빼곤 다 착하네. 근데 노공작도 나쁘다고 할수 없는 게 아니 속마음과 진짜 사람의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속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진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작이란 자리는 또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사랑의 끝이었더라,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니까 걱정돼서 그랬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면전에 대는 건좀 그래요.

0: вас, Наташа. Дай хоть немножко побеседовать с княжной.
1: 사경입니다. 1812년 5월 베주오프 저택 연회장입니다. 피에르 베주오프 백작의 저택에서 무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작의 부인 엘렌은

나타샤가 안드레이와 약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친정 동생 아나톨리와 맺어주려고 무도회에 초청한 것입니다. 러스토프 백작이 다가오자 나타샤 아빠죠. 엘렌은 파리 소식을 듣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를 별실로 끌고 갑니다. 파리는 어땠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나타샤에게 아나톨리가 접근합니다. 아나톨리랑 나타샤랑 엮어주려고 나타샤의 아빠를 궁금하다고 파리 소식 좀 알려줘요 하고서는 없애버린 거죠. 나타샤는 당황하지만 그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편지를 건네고 나갑니다. 나타샤가 편지를 열자 그 속에는 제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정해주십시오. 사랑이냐 죽음이냐 당신만 좋다면 함께 도망칩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타샤는 아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를 부릅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지? 안드레이 왜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 건가요? 당신의 사랑은 끝난 건가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이를 사랑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과 상황은 밀릴 대로 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약혼에 따르는 남자는 1년 동안 자기 곁에 있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는 면전에서 맨날 치욕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아나톨리가 나타났을 때 마음에서 무언가 솟아오름을 느낀다. 나는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카톡이 있어, 메시지가 있어, 이메일이 있어요. 아니면 편지라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어. 아니 그냥 매일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되니까 연락도 없고

오경입니다. 1812년 6월 앞장면에서 일주일 뒤 목요일 밤 돌로호프가의 서재입니다. 나타샤를 설득해 도피 행각을 하기로 결정한 아나톨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밤 10시에를 부릅니다. 마차를 준비시키고 교회 카멘카에서 밤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야 라고 계획을 노래합니다. 도피하기로 했어요. 너무 신나나 봐요.

0: 살려요. 아하, 노사디.
1: 아디,
0: 여보스타임.
2: 나디 소리가.
3: 육경입니다. 같은 날 밤 아흐로시모바 저택입니다. 양친이 모스크바를 떠나 있는 동안 대모인 아흐로시모바가에 맡겨져 있던 나타샤는 오늘 밤 집을 떠나 도망갈 생각입니다. 하녀가 달려와 소냐가 아흐로시모바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이때 아나톨리가 숨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집 하인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나타샤는 엎드려 웁니다. 아흐로시모바 부인이 들어와 나타샤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4: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냐? 천한 놈의 유혹에 속다니! 부모와 약혼자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 라고 야단칩니다.
3: 하지만 나타샤는 의외로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4: 이미 약혼은 취소했어요. 대모님이 무슨 권리로 날 막습니까?
3: 이때 피에르 베주오프 백작이 옵니다. 아흐로시모바는 피에르에게
4: 당신의 처남인 아나톨리가 나타샤를 데리고 나가 결혼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하죠.
3: 그 말을 들은 피에르는 놀라면서
5: 아니, 저 그게 결혼이요? 그는 이미 결혼한 몸이에요 라고 하면서 어이없어 합니다.
6: 당할 뻔했어.
5: 뭔가 당할 뻔했어. 그 당시 그 처녀들을 꼬드겨서 혼자 남은 피에르 베주오프 백작은 뭐야? 베주오프 백작도?
3: 남몰래 나타샤를 흠모해왔던 심정을 담아 아리아, 난 그녀를 피해왔네를 부릅니다.
5: 야? 아, 얘도 유부남이야.
3: 난 유부남이지만 격한 감정을 품어왔지.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약혼녀이기에 그 마음을 숨겨왔어. 그런데 그녀가 아나톨리 같은 유부남, 다른 유부남 악당에게 마음을 주다니 이라면서 비통해합니다.
5: 나도 해볼 걸 이런 심정이네, 이 자식!

돌아온 나타샤는 아나톨리가 유부남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피에르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타샤는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안드레이는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빈다고 전해주세요. 전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피에르는 무슨 말을? 당신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소. 라고 말하고는 사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친구의 약혼자이기에 참고 있었소. 내가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청혼을 했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홀로 남은 나타샤는 뭐? 너도 유부남이라고? 내게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라고 자문하고는 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여자야. 온갖 유부남들이 다 날 좋아하니까 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흐로시모바와 소냐가 등장해 대화를 하는데 뒤에서 소냐 살려줘. 내가 비소를 먹었어 라는 비명이 들립니다. 아 이거 죽음의 그 약을 먹은 거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 나타샤를 부축합니다. 비소 먹고 도와줘 나 비소를 먹었어 이렇게. 칠경입니다. 같은 날 밤 피에르 베주오프 서재입니다. 피에르의 아내 엘렌과 아나톨리 그리고 프랑스인 의사와 수도 원장 등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나타샤를 당신 동생 아나톨리에게 소개했냐며 화를 냅니다. 피에르는 아나톨리에게 자네 나타샤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나? 라고 따져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부남 놈이 그죠? 아나톨리가 시치미를 떼자 피에르는 화를 내며 모스크바를 떠나고 나서는 나타샤와의 일을 일절 입밖에 내지 마라! 하고는 약혼한 처녀를 유혹하다니 비열한 건달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데니소프 대위가 들어와 나폴레옹이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다라고 전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2부 전쟁입니다. 8경입니다. 1812년 8월 25일 보로디노 평원 러시아군 진지입니다. 갑자기 피에르가 다가옵니다. 민간인인 그가 전선에 나타나자 모두가 놀라죠. 안드레이가 병사들과 함께 떠나자 피에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기회였을 것이라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확신이 선 피에르는 고통은 잇자를 노래합니다. 그는 입대해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병사들이 등장해 합창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총사령관 투쿠조프가 등장합니다. 전장을 둘러본 그는 아리아, 비할 데 없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부릅니다.

12경입니다. 1812년 9월 3일 모스크바 교회 야오슬라브의 농가입니다. 중상을 입은 안드레이 공작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악몽과 환각 속에서 독백합니다. 나는 삶을 사랑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타샤를 사랑했지. 그녀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오, 그래도 나쁜 놈이 아니었어. 그때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나타샤가 들어와 그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눈을 떴나 봐요. 나타샤를 본 안드레이는 정말 당신인가? 라고 놀라 묻습니다. 두 사람은 이중창, 운명이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군요. 를 부릅니다. 전쟁 중에 참 이런 사랑들이 슬프죠. 나타샤는 안드레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사실 당신이 없을 때 흔들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떠나서 결혼하려고 마음도 먹었었죠. 미안합니다 했더니 안드레이는 부상 때문에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 살아남는다면 이것을 신에게 감사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나타샤는 울면서 이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춤추던 왈츠 음악이 멀리서 들려오고 안드레이는 조용히 의식을 잃어갑니다.

13경입니다. 1812년 11월 겨울 스몰렌스크로 가는 길입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서 프랑스 군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포로들도 함께 끌려가고 있는데 포로 중에는 피에르도 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피에르의 부하 데니소프가 이끄는 게릴라 부대가 습격해 프랑스 경비병들을 죽이고 포로들을 해방합니다. 피에르는 기뻐하면서 외칩니다. 이제야 나는 내 마음에 평화를 찾았소. 그리고 나는 포로로 있는 동안 위대한 러시아인을 보았소. 데니소프는

피에르에게 아내 알렌은 전쟁 중에 죽었고 처남인 아나톨리는 다리 하나를 절단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나타샤 품에서 숨을 거뒀다는 말도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피에르는 독백을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을까? 그는 온 인생을 다해 선행을 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지. 이제 다시 조금씩 행복이 보인다. 안드레이의 죽음을 잊지 말자. 병사와 병사들은 피날레, 대합창, 죽음에 맞서서를 부릅니다. 우리는 죽음에 맞서서 조국을 지켰다. 성스러운 조국에 영광이 있으라. 러시아의 영광은 다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네, 오늘 좀 길었어요. 인테오 오페라 극장, 프로코피에프 오페라, 전쟁과 평화였는데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에너미 앳더게이트라고 막 소련이랑 독일이랑 있었을 때 막 최고의 저격수의 이야기가 했을 때 꼭 그 전쟁 중에 또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사랑한 사람이 정말 큰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게 영화도 있는데 영화에서 나타샤가 오드리 헵번이었대요. 그럼 모든 남자가 그럴 만도 해요. 그죠? 그래도 죽기 전에 그 여인을 봐서 다행이고 네, 톨스토이는 음악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준 베토벤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3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6월 7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전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어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창밖에 하늘빛이 다소 흐린 휴일입니다. 한낮에는 27도 선으로 활동하기 다소 좋은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다소 돌풍을 불거나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제주를 시작으로 낮 동안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도 낮 동안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본격적인 비는 밤에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대체로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주요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나 북부간 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원활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 1호 터널 통과나 2호 터널, 3호 터널 통과해서 도심과 강남 사이 오고 가는 길도 막힘이 없고요. 이태원로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사이로도 흐름 좋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3: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4: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3: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선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8: 한때 3만여 명 넘게 운집하며 일대가 붐볐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은 기자, 밤사이 올림픽공원의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지요.
9: 네, 잠실 출동 투표함이 올림픽공원에 옮겨진 그제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4일째입니다. 잠실 출동 투표함 개표는 모두 끝났지만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 앞에선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밤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동이 트면서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홈페이지 기준 지금은 6천여 명 정도까지 줄었지만요. 어젯밤 9시쯤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2천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로 2030 청년들인데요. 이들은 개표소 출입구에 모여 투표한 반출 여부를 감시했고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밤새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야 한다며 재선거, 참정권 침해 외 다른 구호는 삼가해달라, 성조기 등 다른 나라 국기는 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등 평화로운 진행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공원 곳곳에 붙어져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교대할 땐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질서관리 유지 정도만 신경 썼고요. 별다른 개입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현장엔 국민의힘 이진숙,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도 모습을 비쳤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환질 씨나 모스탄 교수 등도 참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저녁 SNS 글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한 실효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지만요. 동시에 존중받아 마땅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엄단하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얼씬도 말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초 대치가 이어지며 개표소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고립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빠져나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과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이동이나 투표함 반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현장 동참 요구가 번지는 만큼 봉쇄 상황은 일요일인 오늘

0: 오늘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황실도 운영했습니다.
2: 하지만 정작 투표용지 부족 정보는 기관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 역시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4: 그 사건 사고 보고 체계가 뭐 투표소에서
5: 저희가 부시군선관위
4: 그리고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이제 보호가 되게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앙까지 보호가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운영은 했습니다.
3: 결국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행안부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 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보 공유는 제각각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앞으로 법정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따른 헌법소원에 이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호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7: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좀 뭐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아마 미세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6: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8: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해봄직 해요. 그런데 이제 액수는 크지 않겠죠. 아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교수입니다.
6: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9: 기본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10: 요청도 있거든요.
6: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11: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12: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3: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11: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14: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11: 위원장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14: 확실히 이제 비상임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1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이었던 어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친일 부당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순직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주제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를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16: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15: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정조준했습니다.
16: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15: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17: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석.
15: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이 대통령은 먹먹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18: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킨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아마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잡겠다고 나설수록 안 잡히는 상황 속에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여기에 고물가와 청년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째 0.25% 올랐고 전셋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6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날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강도 높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게 되면
13: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입니다.
20: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 불로소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 잠재 성장률 반등과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1: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9: 고유가와 고환율 속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여름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고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3.3% 뛰었습니다. 고유가 2차 파급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22: 생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이제 현재 그 경제 상황에 지금 현재 그 물가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어떤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19: 지난 1분기 청년 실업자가 27만 2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 4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와 자영업, 건설업 등 여전히 차가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9: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0: 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았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요. 내일은 동쪽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 아침 여의도나 서강대교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통제를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전 6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주요 통제 구간은 여의서로와 서강대교 전 구간인데요. 특히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는 전면 통제되고요. 이 구간 지나실 분들은 미리 우회 도로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의공원 육문에서 시작해서 KBS 3거리 여의서로를 지나 국회 3분 서강대교 남단을 돌아 북단 쪽으로 돌아오고요. 광흥창역에서 여의서로 국회 3분 KBS 3거리 서울교 북단과 여의공원 육문 코스가 있습니다. 여의도 쪽 서강대교 쪽 국회 쪽 가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 시간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묵동과 신내 사이 3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차로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어서 여기 잘 보셔야겠습니다. 내부 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모두 막힘이 없습니다. 외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휴일 뉴스 앤 뮤직의 문 여는 시간.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음악으로 채워가는 마음 풍요로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며 7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합니다. 첫 곡이에요. FR 데이비드의 뮤직.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6월 7일 일요일 월화수목금토일 6월을 시작하고요. 일주일을 이렇게 꼬박 다 보내고 맞이한 휴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뉴스이미지으로 찾아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스마트폰 앱, YTN 라디오 앱 설치하신 후 들어오시면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 자넷 잭슨의 Every Time, 머라이어 캐리의 Melt Away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죠.

자넷 잭슨의 Every Time, 머라이어 캐리의 Melt Away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혼란을 틈타 다시 준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에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의 합리적 요구에 일부 극단 세력이 이미 허위로 증명된 망상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며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와중에 중동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영상과 이란을 조롱하는 영상을 함께 올리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중동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한다는 가사가 들어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의 얼굴이 들어간 러시모어산의 조각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추가된 모습, 또 중국과 멕시코, 이탈리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함들이 바다 밑바닥에 침몰해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수색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택시기사와 남성 승객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인근 300여 세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은평구청은 재난 문자를 통해 복구에 10시간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며 콘센트를 뽑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 3025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음악 듣고 싶어서 왔어요 하셨고요. 8920번님, 어제 간장게장 해놓은 거 간장만 따라내서 끓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선곡이 굿굿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F.R. 데이비로 시작해서 자넷 잭슨의 머라이어 캐리까지 이어지는 선곡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선곡이 좋다고 해주셨지만 간장게장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이제 간장 끓이고 나서 이거 식힌 다음에 붓기만 하면 맛있게 먹는 일만 남은 거네요. 아, 아침부터 참침 고이는 게장 이야기였습니다. 9849번님도 이 시간 찾아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80년대 우리 가요 두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고은희, 이정란의 사랑해요.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이는 김민석 총리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양면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광주 김댕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광주방송 뉴 호남 포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충분치 못하다는데 정부 여당과 든든한 기반이 돼 호남이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DJ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르는 승리의 공식은 성장과 민주주의의 결합,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었다면서 대통령이 탁월하게 이끌고 있지만 다시 황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이 두 가지 노선을 확실히 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 식사, 조사 열람 시간 등까지 포함해 오후 4시 반쯤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관이 아닌 검사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란 축구대표팀 단장 등 10여 명의 입국 비자를 거절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6일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는 비자가 나왔지만 행정과 운영 부문 관계자 15명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알려진 메흐디 타즈 이란 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메흐디 카라티 사무총장 등 행정 책임자들도 비자를 받지 못한 인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강수지의 추억은 눈꽃처럼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5: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0: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의 본격적인 비는 밤에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돈 동쪽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의도나 서강대교 주변 지금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요. 가양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까지 주변 도로가 통제되는데요.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는 전면 통제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미리 우회를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여의공원 육문에서 출발해서 서강대교 북단 광흥창역을 돌아서 다시 국회 산문 KBS를 지나 여의공원 육문 쪽으로 도착하는 마라톤 코스입니다. 여기 여의도 쪽 가시는 분들 서강대교 가양대교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정부 1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진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의 아쉬운 성적표와 맞물려 당내 권력 지형이 요동치면서 향후 당청 관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년 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법 3법과 내란재판부법, 중수청 공소청법 등 야권이 온몸으로 막아선 법안도 줄줄이 통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 내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됐습니다. 선명한 개혁을 외치는 정청래 지도부와 집권당으로서 안정성도 고려하잔 반론이 맞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더센 특검법이 이튿날 휴지 조각이 된 게 대표적인데 투톱은 공개 충돌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4: 어제 협상안은
0: 정청래 민주당 대표
4: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5: 어려운 말인가요?
0: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정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1인 1표제 등 파열음은 사사건건 이어졌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발표 때 이른바 명청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6: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0: 최고위원입니다.
6: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7: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0: 민주당
7: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2: 6월 선거를 앞두고 짧은 휴전도 있었지만 성적표가 나온 지금 전북지사와 평택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정청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대4 결과와 서울 패배가 묶이면서 전국적 큰 승리다, 이겼지만 졌다, 당권을 중심에 둔 해석 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8: 이번 지방선거는
0: 조승래 민주당
8: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의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9: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져버렸고.
2: 여권 내에선 정 대표 연임에 맞서 이재명 정부 2인자 김민석 총리와 6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다음 전당대회 주인공

0: 을 두고 이미 개파 간 내전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설정, 정확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부당 축적된 친일 재산 환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는 등 검찰은 유례없는 변혁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보안수사권 논의는 정부 2년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수사기식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부패경제범죄는 신설되는 행안부사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입니다.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일각 시선에도 여당은 조작기소 청문회를 강행하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4: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5: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6: 이원석 전
5: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3: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과감히 정리하며 정치검찰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신 보안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 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습니다.
7: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공소청 검사 보안수사권 논의는 난제로 꼽힙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8: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3: 여권 같습니다.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검찰개혁 논의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9: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는 의견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포스트 검찰 시대 세부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가올 이재명 정부 2년차에도 강론을 두고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0: 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상황,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어서 오십시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재선거 요구하는 봉쇄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저희 앞서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밤새 또 시위가 이어졌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 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 관리임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설인 것 같고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시위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재선거잖아요.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개별적인 그 지역구마다 봐야 되겠지만 그 이번 부실 선거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선거가 과연 실시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 네.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파도 이어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12: 네. 저도 현장에 다녀왔어요. 직접 다녀왔는데요.

0: 지금 이제 표현되듯이 시위대라고 하시면
1: 미래
0: 시민분들께서 뭐 이렇게 물리적인 거나 그런 폭력 사태나 있을까 봐 우려하실 텐데 전혀 네. 그런 것은 없고 거의 95%가 청년분들, 대학생분들이시고요. 뭐 미리 준비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스케치북에 그냥 재선거 이렇게 써서 스케치북 찢어서 이렇게 들면서 흔들고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는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조금 후진적이기는 해요. 이것이 사실 투표라는 것이 한 표라도 부실하고 한 분이라도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당선에 당락에 이제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풀 일이 아닌 것이죠. 선거라는 것 지금 우리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선거가 굉장히 이미 오염돼 버렸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전역에 걸쳐서 용지가 없어서 우리가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선관입니다.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적인 문제만 따질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오염된 선거,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해버린 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참 뭐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책임론을 놓고는 여야가 삐걱대는 모습인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답을 국민의힘 내놓아야 대표입니다. 합니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4: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구성원 팽개 진술,
1: 더불어민주당
4: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2: 네, 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 사퇴론에는 침묵을 지켰던 장동혁 대표가 앞서 들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나를 세웠고요. 또 선관위 개혁 범국민 기구 도입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지금 이 공방이 참전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이 이제 박탈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누가 가장 분노하고 누가 가장 선두에 서야 됩니까? 대통령직에 있는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입국닷하고 그저 선관위는 독립기구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태도는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평화 시위가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현장에 계시는 어르신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내고 또 한 청년은 부상을 당해서 코마 상태에 빠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돼서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5: 네.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고리로 뭐 정치적 위기 돌파 또 체급 키우기 시도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6: 네. 일단 말씀하신 대통령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헌법구조나 권력구조에 대한 뭘 이해 혹은 거기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통해서 권력구조가 분립이 되는 반면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거나 거기에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진상을 밝히거나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건 국회 원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정치인들이 강한 구호를 내서서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원구성을 한다던가 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는 등으로 행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말씀대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원구성에 협조해라 이런 입장인데 일단 국정조사와 특검 거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이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 특검 추진 현실 가능성, 뭐 스텝 어떻게 전망하세요?
6: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동의한다고 하면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인 국회가 움직여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0: 맞고 그 대의에 대해서 민주당도 거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만 속도를 내준다고 하면 빠르게 국정조사가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점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모든 사안의 결론이 특검으로 흐르는 특검 만론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해왔지만
1: 네.
0: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뭐 일단은 뭐 국회 원구성부터 좀 이렇게 참여를 해라라는 입장이신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지금 추진 의지는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2: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필요한 거다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표 시절에 국가 재난 상황이 있으면 그 모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져야 된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국 상황을 정구숙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2: 피가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창밖의 하늘은 전국 대부분이 흐립니다. 현재 서울은 21.5도, 대구 21도, 제주는 23도, 목포는 21.2도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강릉은 21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좀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열린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주변 도로가 오전 9시 50분까지 통제가 되는데요. 주요 통제 구간 여의서로와 서강대교 전 구간이고요. 지금은 가양대교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서 가양대교, 서강대교가 통제되기 때문에 주변 도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지금 여의공원 육문에서 서강대교, 다시 서울교 북단을 지나 여의공원 육문 쪽으로 도착하는 마라톤 코스로 인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는 계속 통제되는 구간을 염두에 두시고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북부간선도로 타고 외곽으로 나가는 게 묵동과 신내 사이 3차로 쪽에서 공사하는 곳 있고요. 이 공사하는 구간을 중심으로만 부분적으로 서행합니다. 현재 내부순환도 막힘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쪽에서 공사 구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이제 더위가 실감나고 있는 계절이에요. 6월의 첫 주를 지났는데요. 정보가 되는 다양한 뉴스들과 음악까지 이 시간 뉴스 앤 뮤직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노래로 출발해볼게요.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반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함께 들어볼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이제 나방엔 인쉬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쉬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8시 때 문 열었습니다. 첫 곡 반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함께 들어봤어요. 광고 전에 들려드린 이 시간 첫 곡이었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도요. 다양한 팝과 가요 함께 하겠습니다. 올드팝, 올드뮤직 저희가 선곡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신청곡 전해드리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존 메이어의 목소리로 Who Says 함께 들어보고요. 제스민 톰슨의 Thinking Out Loud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고 올게요.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이번 주부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본게임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논의에 착수합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한판 대결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면서 속도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앞세우면서 고강도 대여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은 더 많은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위주의 이 같은 쏠림 현상은 갈수록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 동안 상승한 종목은 평균 210개, 하락한 종목은 596개, 나머지는 보합이었습니다. 이전 2주 상승 종목 297개, 하락 종목 485개에 비하면 상승 종목은 더 줄고 하락 종목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의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경기장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LA 인근 핵심 개최지인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부문 노동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북미 서비스 산업노조 유나이트 히어 11 지부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96%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된 노조 측은 경기장의 식음료 위탁 운영사 피파 등과의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전 8시 3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먹는 이야기들도 참 많네요. 마트 가면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냉면 같은 거 금방 품절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런 냉면집들 있잖아요. 아우, 막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웨이팅이더라고요. 냉면, 시원한 막국수, 오이 막 썰어서 올린 비빔국수, 콩국수 이런 거 먹을 게 참 많아서 좋은 여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8시 뉴스 앤 뮤직. 이번에는 90년대 나란히 발표된 노래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먼저 듣고요. 이어서 부활의 사랑할수록까지 만나고죠.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입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반사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소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6월 안에 원구성을 완료해 국회 안에서 신속히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자는 당정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장외에서 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말인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실 개표소에는 청년 수천 명이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답을 내놓지 않고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먹는 얘기에 잠이 확 깼습니다. 8616님. 바람이 선선하게 붑니다. 여름 내내 이런 날씨면 얼마나 좋을까요? 5628번님. 그렇게 말입니다. 휴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9시 때도 좋은 음악 선곡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혜진의 꿈의 대화 페이지에 마지막 너를 보내며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9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지금도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일부 중북부 지역은 낮 사이, 저녁 무렵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대부분 비는 그치겠고요. 영남과 호남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0: 때문에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자주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강대교 위에서는 마라톤 여파로 잠시 차량들 주춤하고요. 가양대교는 계속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마라톤 대위 때문에 부근 통제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라디오의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이 유조선 공격과 군사기지 타격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는데요. 곧 합의가 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말을 또 바꿨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제한적인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충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자폭 드론 4기를 격추한 뒤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보르크와 개수섬의 이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하며 보복했습니다. 미군은 6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한 발도 빗나가 미군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가 공격받았다는 이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종전협상 국면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에 대해 미국은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합의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여전히 전쟁 전에 20%가 넘는 상당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3: 이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란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터마우스 국제관계학과
2: 이런 가운데 이란은 종전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동결된 자금 24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의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4: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2: 이란 무력 충돌이 재발하고 핵심 조건을 둘러싼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완전한 종전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와중에 중동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영상과 이란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티적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중동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한다는 가사가 들어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의 얼굴이 들어간 러시모어 산의 조각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추가된 모습과 중국과 멕시코, 이탈리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란 당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휴전 합의안을 거부한 헤즈볼라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레바논 언론과 인터뷰에서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전쟁은 레바논에서도 끝날 때야 비로소 종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민간인 가족이 탄 차량에 총격을 가해 7개월 아기가 숨지고 부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에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